물론 오늘도 일터에서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광복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꼭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신영원 터.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

0: 전염병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그런 국경일이 가끔 휴일일 때 대체 공휴일로 쉬게 되면 어딘가 좀 과분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안 쉬어도 전혀 반감이 들지 않는 그런 날. 그 역사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고 또 자유와 독립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토요일에 다 하셨대도 오늘 또 하자고요. 아무리 반복해도 과하지 않을 감사하고 귀한 역사니까요. 참고로 올해가 81주년을 맞은 광복절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죠? 설마 모르진 않으셨죠?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직 100년이 지난 건 아닙니다만 뭐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광복의 어떤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할 수 있는 또 다가오는 느낌이 좀 생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부터 예전에 우리의 역사가 이랬대 정도로도 다가오는 세대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잊히지 않아야 하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절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역사.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물어도 정말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쇼? 빨간 날 쇼? 이런 거 말고 제가 꼭 이렇게 이런 날이 되면은 꼭 좀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도 어디서든 다들 그냥 빨간 날 이렇게만 부르니까요. 무슨 빨간 날인지는 알아야 되는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는 거. 잔소리 같아도 한 번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약간 휴일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월요일에 할 건 해야죠.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하나 노래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미리 주신 사연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걸 좀 길게 보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추억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현재 이야기도 결국 추억과 연관된 것들이니까 꼭 과거의 일만 돼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주시거든요. 추억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노래는 두 곡 이상 선곡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장 여유롭게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은 저희 홈페이지예요. 원음방송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편지를 주실 거라면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도착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비상구의 잃어버린 추억, 신입생의 바보 같은 사랑이야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자존감과 자주 혼동하는 용어들이 있다. 자신감과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이 그것이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다.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간다. 반면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했는데 과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은 떨어진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을 의미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일정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장필순의 방랑자 들으셨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윤원균의 자존감 수업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고 또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데요.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늘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 내가 뭔가 부족한가? 아직 많이 모자라. 이런 감정이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겸손이나 배려도 너무 지나쳐서 항상 습관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 그리고 남들 반응을 너무 두려워해서 항상 눈치 보는 사람. 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헷갈려서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쏟는 사람. 감정과 싸우느라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는 사람. 나 몇 개야? 설마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무튼 어렵게 정의 내릴 것도 없고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만 줄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자,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석준의 헤어지고 난 후 함께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4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서울패밀리 내일이 찾아와도 였어요. 왜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듣다 보면 같은 가수가 혹은 뭐 같은 팀이 어쨌든 발라드를 부를 때랑 또 뭐 이렇게 빠른 노래 부를 때랑 창법이나 느낌이나 조금씩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제 기억 속에 발라드를 불러도 아니면 되게 막 비트 있는 걸 불러도 항상 예 한결같은 그 결이 느껴지는 가수가 팀이 전 서울패밀리 같아요. 이분들은 발라드를 불러도 아니면 신나는 걸 불러도 빠른 걸 불러도 이 특유의 그 창법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게 트레이드 마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이렇게 느린 곡을 부를 때는 약간 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힘들까봐 조금 빼주셔도 좋다 싶었는데 똑같은 에너지로 부르는 느낌? 그게 어쩌면 장점이겠죠. 예. 서울패밀리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느낌, 이미지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들었네요. 늘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곡들은 저 어렸을 때 광고 그 CM송으로 진짜 많이 나왔던 노래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CM송 노래에 의존하는 광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곡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광고만을 위해서 CM송을 따로 제작하기도 하고 예, 주로 가사 바꿔서 부르는 노래가 참 인기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즘은 음악에 많이 의존할까요? 요즘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뭐 음악에 의존하는 광고도 많지만 약간 독특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한참 봐야 이 광고가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더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기도 해요. 노추 가족분들은 광고하면 CM송, 노래까지 딱 한 세트로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아, 그 노래가 뭐냐, 그 노래들이 뭐냐 하면 윌리 넬슨, Always on my mind, 그리고 리오 세이어의 When I Need You. 이 곡이 둘 다 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광고에 많이 나왔던 곡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윌리 넬슨의 Always on my mind, 리오 세이어의 When I Need You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인이 뭐 유독 좋아하는 그런 팝 가수, 팝 밴드 정말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연 거의 앞줄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의 노래를 좀 전해드릴까 하거든요. 곡들로 따지면 또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인이 많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팝송 모음집 같은 거 보면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 뭐 베스트 뭐 이런 거 몇 곡 막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 앞에 들어가 있는 비틀즈의 Yesterday, 그리고 롤링스톤즈의 As Tears Go By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롤링스톤즈의 STR's Go By 두 곡을 들으셨고요. 자, 2부 끝곡 전해드립니다.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온 마인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 풍경채.
5: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6: 핫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7: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6: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7: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길 역.
6: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8: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경과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들 3부 첫 곡입니다. 이혜린 늘 지금처럼.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대체 공휴일이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자,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하나 노래들 3부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리 주신 사연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들어보시고 나도 내 이야기 한번 보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을 책으로 엮으면 뭐 드라마로 만들면 약간 그런 것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들으면서 오늘 사연 만나러 갈까요? 변진섭의 그대에게.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4392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6개월간 지금의 일을 계약직 형태로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달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일은 오후 출근하고요. 2일은 오전 출근이라 일주일에 3일은 여유롭게 라디오와 보내는 오전이었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요즘 라디오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라디오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하루가 즐거운 요즘 사람이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집으로 이사 온 게 이 일을 시작하기 직전이었는데, 이사 와서 짐 정리하고 그럴 때 인터넷 설치에 문제가 좀 생겨서 휴일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 거의 일주일 정도 강제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적막한 거예요. TV는 원래 없었고요. 가까이 사는 친척 댁에 하루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도 이런 라디오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뭐 그리 도움이 될까 하고 들고 와서는 그날 밤부터 신기한 힐링 타임을 보내게 됐어요. 진짜 지직지직하며 주파수도 잡히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귀만 열어놓고 짐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인터넷 데이터 용량 문제로 스마트폰도 잘 못 쓸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요긴했죠. 그래서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일 나가느라 한동안도 뜸해지기도 했는데 어느새 오후 출근이면 자연스럽게 라디오로 손이 가더라고요. 제 나이 이제 마흔 턱걸이, 전혀 모르는 노래는 올드팝만 조금 있고요. 거의 아는 곡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언니, 오빠, 삼촌들이 많아서 좀 성숙하거든요. 이제는 인터넷을 쓰든 못 쓰든 라디오를 자주 킵니다.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를 위로해 줄 것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노추도 있었습니다. 일 끝나면 한동안 조금은 쉴 생각인데요. 나름 재충전할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해왔고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도 마무리 짓고 해서 다시 또 열심히 달려가려고요. 그땐 매일 올게요. 저는 라디오스타 OST에서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박중훈의 비와 당신,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박중훈의 비와 당신. 영화 라디오스타 OST에서 두 곡을 신청해 주셔서 전해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오늘이 화요일인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네요. 그래요. 라디오를 진짜 요즘에는 라디오를 굳이 찾아 들어야 되는 약간 그런 매체가 된 기분도 들어요. 옛날에는 항상 TV 아니면 라디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그리고 또 정말 그 라디오 키드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라디오 켜놓고 공부해야 능률이 오르고 이런 분도 많았고, 켜놓고 손이 좀 자유로우니까 일하면서 듣는 분들도 진짜 많았고요. 지금도 라디오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뭐 80년대 90년대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조금 예전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방송사별 그 라디오 편성표, 그걸 다 줄줄이 외웠을 것 같거든요.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쉽지 않죠. 이상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암튼 그렇게 해서 만났던 라디오로 노출까지 오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3부 끝곡입니다. 윤복희, 여러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옥 블럭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응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첫 곡 한영애의 누구 없소 들으셨어요. 자, WBS 원음 방송 지역별 주파수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라디오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거나 지역별 이동하실 때 일일이 기억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앱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WBS FM 검색해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두 곡 들을까요?

행복한 사람을 테마로 두 곡을 들었습니다.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두 곡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두 분의 이 곡은 분위기가 막 진짜 막 행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아 이거 절대 비하가 아닙니다. 막 그런 느낌보다는 내적으로 행복함을, 예, 내적으로 느끼면서 겉으로는 조심스럽게 덤덤하게 부르는 약간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뭐 들으면 누구나 대놓고 그냥 진짜 행복하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노래죠. 단연 이 노래죠.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0: the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1: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였습니다. 약간 창법이나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아, 이 사람 지금 신나구나, 뭔가 이제 더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느낌이구나 라는 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사연 같은 거 오면 이 노래를 아예 신청해서 주시면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 노래 어때요? 라고 많이들 틀게 되는 그런 곡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행복이라는 게 정말 대단히 어디 가서 정해진 자리에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어렵게 발견한다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것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행운과는 또 다른 개념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일상에 힘든 부분을 줄이면, 그만큼 줄이면 좀 더 빨리 나타나겠죠,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일단 걱정을 줄이고, 뭐 그렇게 사서 걱정하고 지금 해봐도 소용없는 걱정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부터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끝곡도 엮어볼게요. Why Worry,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Why Worry 전해드리고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을 기해 경남 거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고 개울가, 하천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9장 말씀입니다.

0: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불보살은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으로, 앞이 막히면 뒤로, 뒤가 막히면 앞으로 사통오달해서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룬다고 말씀하셨고요. 반드시 되리라 기약했던 일도 뜻하지 않은 변故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2: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3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대체 휴일이라 모처럼 여유로운 월요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휴일이긴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득 여유름에 관해 생각하다가 여유에 관한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린 대부분 난 여유가 많아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뭔가에 쫓기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여유를 갈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쫓기듯 등 떠밀리듯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볼게요. 먼저 창작성가 푸르른 날을 위해서 이어서 손수합니다.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선공후사입니다. 선공후사는 공을 우선으로 하고 사를 뒤로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공중과 공익을 위한 공적인 책임과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등을 위한 사적인 책임을 원만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와 사사가 동시에 발생할 때 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사사를 나중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불교에서는 공부인이 선공후사를 하는 것을 표준하면서 나아가 공부가 더 깊어지면 지공무사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론의 진리와 사안의 이치를 깨치고 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비록 내 몸과 마음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곡물로서 오직 보은의 도리만이 인생의 행할 바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부인이 선공후사를 표준으로 하되 궁극에는 지공무사가 되도록 수행 적공을 하는 것이 공부인으로서의 본분이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공부인으로서 공사에 대한 공부 표준에 대해 첫째, 빈공영사로 나의 본의를 잃은 생활인가? 둘째, 선공후사로 대의를 잡은 생활인가? 셋째, 지공무사로 순전히 공을 위한 생활인가? 이 세 가지 생활을 나날이 살펴보고 살아야 한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선공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117장 위대할사 이탑 이름 공덕탑 노래 듣고 옵니다.

삶의 흔적에는 언제나 소중한 인연이 함께한다. 원기 63년이었던 1978년 동갑내기 사촌의 인도로 김천교당에 처음 발을 들인 뒤 친구와 후배들을 법연으로 이어가며 잊지 못할 학창시절을 보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서울교구 대학생연합회의 도움과 원불교와 인연이 있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원불교 교우회를 창립했다. 김천교당 학생회 동문회인 원천회와 한양대학교 원불교 교우회 동문회인 한원회는 40여 년 동안 결혼과 직장 생활 속에서도 원불교와 인연을 이어준 소중한 울타리가 됐다. 이후 바쁜 생활로 교당과 멀어졌지만 한원회를 후원하는 한원회 동문회의 지원으로 한원회 재창립법회에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회사 창립 초기 어려운 시기에 교당은 가족 모두에게 큰 정신적 안식처가 됐고 결국 온 가족이 교도가 됐다. 그러나 교도수 감소와 교당 운영의 어려움은 늘 마음 한편의 걱정이었다. 그러던 중 한우회를 통해 중구교당 법당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를 계기로 두 교당은 자연스럽게 통합됐다. 이 통합은 교도들에게 더욱 활기찬 신앙생활을 선물했을 뿐 아니라 교단에서도 모범적인 통합 사례로 평가받았다. 돌아보면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사람, 인연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그 인연을 꽃 피우는 힘은 결국 긍정적인 마음에 있다. 안 된다는 생각은 안 될 이유를 만들고 될 수 있다는 마음은 이루어질 길을 연다. 물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마음을 열고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시절 인연은 더욱 깊어진다. 고등학교 시절 시작된 원불교와의 인연은 지금까지 내 삶을 든든히 지켜주었다. 함께해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믿음을 전하고 싶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중국교당 김정상 교도님의 글 인연을 꽃피우는 힘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위클리 원음 매거진 함께 할게요. 최연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화훈련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법의 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가 교도들의 법의 향상으로 교단의 실력 향상과 공부 풍토 조성에 힘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정원 교화훈련부는 원기 111년 8월 1일부터 원기 112년 정기 법의 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사정은 교도의 법의를 향상시키고 그 등급을 합리적으로 사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도 법의 사정 규정은 법의가 교단의 생명이며 진리에 표준한 공정한 사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의 사정은 2013년 12월 말일 이전 출생한 교도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교도와 입교한 지 1년이 지난 교도는 예비 특신급으로 사정합니다. 열반교도 가운데 법의 추전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재가교도 법의 사정은 모두 6단계를 거치고 교단과 기관 사정을 시작으로 지구 협의와 교구 사정이 이어집니다. 이후 중앙법의 사정위원회와 수의단의 사정을 거쳐 종법사님의 승인으로 확정됩니다. 교단과 기관 사정은 원기 111년 8월에 진행되고요. 지구협의는 9월부터 10월까지, 교구사정은 11월에 이뤄집니다. 중앙법의사정위원회 사정은 12월, 수의단의 사정과 종법사 승인은 원기 112년 1월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의 각 교구가 여름 훈련을 진행하며 꿈과 희망의 교화 열정을 담아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드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염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광주 전남교구는 지난 1일부터 1박 2일간 청소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만들기란 주제로 여수교당에서 함께 했는데요. 청소년들은 좌선과 행선, 서원의 밤 행사, 물놀이와 과정 활동으로 뜻깊은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행사 진행에 참여한 최성경 교무는 청소년들이 웃고 즐기는 가운데 평등 세상 건설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데 노력했다며 진행하는 교무들도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도 어린이 훈련으로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배웠는데요. 마인드업, 마인드 일원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훈련은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난달 17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들은 단별로 농구, 릴레이 달리기 등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친밀감을 형성해 서로를 깊게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결재식에서 부평교단 김홍기 교무는 항상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다며 서로에게 고마워, 괜찮아, 사랑해 같은 말처럼 힘이 되는 말을 먼저 건네자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경기 인천교구 청소년 교화협의회 교무들이 보통급 계문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계문이 억압하는 규칙이 아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임을 체감하도록 도왔다고 하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 희망 캠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2박 3일간 설매제 자연휴양림에서 청소년 희망 캠프가 열렸는데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첫날 오전부터 캠프 접수 장소에는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접수처에서 명찰과 활동 물품을 받아든 청소년들의 표정엔 설렘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둘째 날은 향기로운 은혜의 쉼표로 벌레 퇴치제를 만들고 설매제 자연휴양림에 무장의 길 산책로를 탐험했습니다. 특히 이번 희망캠프는 원불교 스카우트 연맹에서 숲 밧줄놀이를 설치해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색색의 밧줄로 매듭을 짓는 시간엔 청소년들의 손놀림이 진지해졌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던 체험도 서로 손을 보태자 금세 모양을 갖췄습니다. 숲에 길게 늘어서 호흡을 맞추는 협동 미션도 진행됐는데요. 처음 만난 친구들이었지만 활동이 이어질수록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번 캠프엔 봉공회, 청운회, 여성회에서 은혜로운 손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봉공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조리실에서 재료를 준비하며 청소년들을 맞이했습니다. 원 봉공회의 빨간 밥차도 캠프장을 찾았고요. 빨간 밥차는 청소년들의 식사를 책임지며 캠프 기간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녁에는 참가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이크를 잡은 청소년들은 하루 동안 느낀 점을 친구들 앞에서 공유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의 시간이 됐는데요. 한 참가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성적이 아닌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청소년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불교 에스페란토회가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 원불교 분과로 참가했습니다. 세계 공통 언어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활동에 원불교가 힘을 더했는데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지난 1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제111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렸습니다. 원불교 에스페란토회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에스페란토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제20회 원불교 분과를 개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인 그라츠에서 회원들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원불교 에스페란토회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회 둘째 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 분과를 진행했는데요. 원불교 분과는 20년 전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제90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이어져 왔고요. 올해로 뜻깊은 제20회를 맞이했습니다. 분과 진행을 맡은 오세영 교도는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서 원불교 분과를 20회째 이어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숙희 교도가 원불교를 소개하고 조만진 교도가 2027년 개최 예정인 원불교 에스페란토 국제 선방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에스페란토어로 함께 선명상을 체험했습니다. 처음 참가한 오스트리아의 대학생 라라는 원불교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며 원불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에스페란토에 함께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최보강 원문은 에스페란토 문학경연대회 시 부문 2등상을 수상해 원불교 에스페란토의 활동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0: 원불교 알림 체크.
1: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원기 111년 중앙총부 법인절 특별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오후 6시에 진행될 텐데요. 오늘까진 교사 봉독을 진행하고 내일은 이상균 교무, 19일엔 이인성 교무, 20일엔 박중훈 교무의 설법이 있습니다. 법인절 당일인 오는 21일엔 중앙총부 경축식에서 특별기도를 함께 올릴 예정이고요. 원기 111년 중앙총부 경축식은 오는 21일 오전 9시 중앙총부 반백령 기념관에서 거행되며 안인석 교무의 설법이 있을 예정입니다. 법인절의 뜻을 함께 새기고 서원을 모으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보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 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 마감일은 9월 14일입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열린교화 박람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서영은의 웃는 거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4: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 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 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정경 유훈품 2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뭐 이 세 가지쯤은 매일매일 우리들 일상에서 분분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오후는 오후대로 금방 지치고 퇴근길이 무거운 건 덤이 됐지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이렇다면 우리는 금방 무기력해진대요. 그럴 땐 가장 즉각적인 변화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보양식을 먹는다든가 온전히 하루를 놓고 쉰다든가 그런 작은 변화가 일상의 활기를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12시예요. 첫 곡은요, 미스터 펑키의 Everything Gonna Be Alright.

0: things is gonna be alright.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반갑습니다. 8월 17일이죠. 예, 7월은 한참 넘었고 8월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 김종인 12시 김희원입니다. 아, 오늘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 자주 하고 자주 듣지 않으시나 모르겠어요. 몸에 힘이 없다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이 세 가지쯤은 너무나도 분분히 일어나며 그렇기에 가볍게 여기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잘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면서 건강한 하루 만들기에 힘쓰시고요. 마음 건강은 기분 좋은 12시에서 2시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청곡과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서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측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플래시 마이데이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스매쉬의 마이데이 파파의 스마일 스마일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감사합니다. 아, 뒷번호 3042 쓰시는 분은 희원님 오늘 소나기 예보가 있더니 비가 내리네요. 모처럼 쉬는 날이라 집에서 방송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사실 지금 서울 경기 이쪽에도 약간씩 비가 내리고 있긴 한데 뉴스 예보를 좀 봤더니 거제 통영 이쪽에는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거의 뭐 그 파도 치는 것처럼 빗물이 그렇게 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예보를 보니 조금 더 많은 양이 내린다 그래서 피해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태인데 혹 그쪽에서 계신 분들은 뭐 TV, 뉴스 혹은 라디오 이런 거 들으시면서 안전한 대로 대피하시면서 듣고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좀 우리가 비가 좀 왔으면 한다고 했지 이렇게까지 오라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중간이 없는 이 날씨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점. 아, 참 이럴 때 또 느끼게 되네요. 아, 좀 더 온다라는 그 예보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날씨 예보가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허혜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도영의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허외경의 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도영의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전호성님께서 희원님 주말과 연휴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비가 내렸어요. 날씨가 시원해서 좋았어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좀 낫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날씨가 좀 시원해진 감이 진짜 지난주에 비해 또 지지난주에 비해는 훨씬 시원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서울 지역은 비가 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람이 부는데도 습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을 열어놓고 있기에는 굉장히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끈적거리는 현상으로 가서 약간의 에어컨을 제습으로 좀 틀어놨습니다. 뒷번호 4407 쓰시는 분은 거제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되네요. 그러니까요. 제 고향이 거제거든요. 부디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고향이 또 거제이시면 아, 남일 같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거기 내가 아는 곳인데 뉴스에 나오면 또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혀 그쪽에 어떤 연고가 없음에도 보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실까요? 진짜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1부 끝곡으로 자우림의 25, 21 띄워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SK, 삼성, M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5: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6: 핫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7: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6: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7: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포르방스 가루 숙기 인형.
6: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창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958 쓰시는 분이 폭염에 2026년 여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듯 그래도 곧 선선한 바람도 불고 가을이 오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958 쓰시는 분은 지금까지 약간 가을 기운을 지금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약간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얘기들을 좀 간혹 해주시거든요. 네, 7958님께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물씬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뒷번호 2051 쓰시는 분께선 현님 말처럼 진짜 날씨 예보가 빗나가길 바랍니다. 지금도 충분히 너무 많은 비가 왔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너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아유, 진짜 이제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오라는 데는 안 오고 말이에요. 진짜 속상해요.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은 우리 댕댕이들은 밖에 못 나가는 시무룩한 것 같아요. 예, 안 봐도 비디오네요. 예,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양이를 키워본 사람, 양이들은 근데 뭐 사실 그 산책을 나간다라는 얘기를 잘 못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아, 댕댕이들은 예, 활동적이기 때문에 안 나가면 시무룩한 그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히 그것만은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얘들아, 오늘은 좀 참아줘. 빅나티 하가의 꽃, 보이 넥스트 도어의 아디오스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빅나티의 꽃, 보이넥스토더의 아디오스 띄워드렸어요. 뒷번호 4420 쓰시는 분께선 대체 휴일이라 쉬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희원씨 생방송하고 계시는군요.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라디오를 듣다니 이렇게 마음 편하고 여유로운 월요일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뭐 공휴일 혹은 뭐 쉬는 대체 휴일이 있죠. 예, 우리가 1년 중에 몇 번이 있는데 다른 날들도 무조건 쉬면은 좀 기분이 좋죠. 예, 안 쉰다 하는 것보다는 쉬는 게 좋으니까. 아, 이거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요일 중에서도 특히나 뭔가 금요일에 쉬면은 뭔가 좀 덜 쉬는 듯한 느낌인데 월요일에 쉬면은 되게 많이 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뒷번호 0943 쓰시는 분은 저는 어제 아끼던 우산을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버스에 둔 건지 승강장 의자에 둔 건지 떠오르지도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마음 보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인터넷을 잠깐 키셔서 예, 그 브랜드에 들어간 다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요즘에 신상이 또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서인영의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아이유의 에잇.

서인영의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아이유의 A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혜숙님이 어머나 오늘따라 아이가 생일이라 노래 신청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들려주세요. 폭염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휴가가 참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부 끝곡으로 거북이의 비행기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5: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6: 첨단 3지구 A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 건설.
7: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신흥교당 강대민 대철령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강성훈 교무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뉴진스의 Attention.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개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고개는요. 당번. 당번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고개는 지우개. 당번이랑 지우개. 정답이 좀 보이는 듯하죠? 정답을 만약에 캐치하셨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첫 번째 고개와 두 번째 고개를 한번 넘어가 봤는데 첫 번째 고개는 당번이었고요. 두 번째 고개는 지우개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고개는 아, 요거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네 번째 곡에는 칠판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선명하게 좀 답이 그려지시나요? 당번 지우개, 호흡기 질환과 칠판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의 IOI의 갑자기

러브걸스의 운전만 해 아이와이의 갑자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이 함께하고 계시죠. 첫 번째 곡의 당번에 이어 두 번째 곡의 지우개, 세 번째 곡의 호흡기 질환에 네 번째 곡의 칠판까지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에는요. 매체에서는 주로 교사가 졸거나 딴짓하는 학생에게 휙! 하고 날려맞는 거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그냥 맞추시라고 예 얘기 드린 거 아닐까 싶어요. 거의 뭐 눈앞에 보이는 것 같네요. 그 과정이. 예.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곡에까지 드렸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 노래 한 곡은요.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띄워드리고 돌아올게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셨을 것 같은데 바로 분필이었습니다. 아, 요즘에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탄산칼슘이냐 황산칼슘의 배합제를 섞어서 만든 필기구예요. 거친 표면의 마찰력으로 긁혀 떨어져 나간 가루가 자국을 만드는 원리 이를 이용해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형태인데요. 예전에는 칠판 지우는 당번도, 지우개 털이 당번도 있었죠. 그때 가루를 막 장난을 치고 그랬었는데 그 가루가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예 보드나 전자칠판으로 그래서 바꾸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분필의 위치도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유의 필기감과 필체 빠르게 지울 수 있다는 점 경제성까지 몇몇의 학원이나 인강에서는 도로 회귀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예전에 유머 1번지 봉숭아학 교실 테마로 한 꽁트에서 빠지지 않고 분필 공격이나 이런 걸 했던 것 같고 요즘에도 가끔 볼 수 있는 데는 카페 앞이나 이런 데 뭐 아니면 베이커리 앞에 분필 이 칠판을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 이제 오늘의 메뉴 이런 것들 써놓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의 당첨자 다섯 분 한번 뽑아봤는데요. 뒷번호 6214 쓰시는 분. 희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퀴즈 참여합니다. 정답은 분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8578 쓰시는 분께서도 정답은 분필이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5077 쓰시는 분께서도 얼마만에 들어보는 단어인지요. 어렸을 때 분필 쓰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 손이나 양복에 분필 자국이 묻어있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펜으로 쓰다가 이제 그마저도 컴퓨터가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뒷번호 2522 쓰시는 분은 빗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차 한잔하고 있었는데 거제 뉴스 보고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정답은 분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네요. 뒷번호 1147 쓰시는 분 분필이네요.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다섯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3부 끝곡으로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띄워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핫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4: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3: 100% 국내산 핫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4: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수길역.
3: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5: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렀거라. 오늘 어떤 곡으로 여러분들의 기분을 확 살려주고 졸음을 확 물리칠지 굉장히 기대되시죠?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시티, 최애나의 캐치캐치 모모랜드 뿜뿜 띄워드립니다.

0: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 시티 최애나의 캐치캐치 모모랜드의 뿜뿜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펜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3316 쓰시는 분께서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명답이십니다. 그럼요. 즐기지 못하면 예 계속 후회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후회해서 뭐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하루 즐겁게 살고 내일도 즐거울 수 있도록 오늘이 즐거워야 내일이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즐기면서 살자고요. 뒷번호 4528 쓰시는 분이 희원님 안녕하세요. 어느덧 즐거웠던 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내일이면 하반기 개학을 하게 됩니다. 방학 동안 학교에 나와서 일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막상 개학이 다가오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다시 학교에 갈 생각에 설레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급식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기대되고 새로운 2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재밌는 일들이 생길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걱정도 되는데 다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학기에는 급식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며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3일 연휴 끝나는 게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원팬분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4528님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이 또 설레는 것도 있으니까요. 화이팅입니다. 친구들 만날 생각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쵸?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피처링 나레이션 이문세의 아프지 않은 사랑은 없다. 윤종신 조지의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피처리네 아프지 않은 사랑은 없다. 윤종신 조지의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4528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죠. 바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재주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문종숙, 자녀 최종열, 숙현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창밖의 풍경도 들려오는 음악도 유난히 평화로운 월요일 오후입니다. 주황조입니다. 기적의 주문.

0: 권입니다.
1: 토요일이었던 광복절을 지나서 오늘은 대체 공휴일로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뜻밖의 찾아온 쉼표라 더 반갑고 달콤하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쉬고 들려오는 음악에 귀 기울이면서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81년 전에 그 뜨거웠던 날을 지켜낸 분들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소중한 자유 덕분이 아닐까 싶어서 새삼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깊이 품되 오늘 하루만큼은 걱정거리 다 내려놓고 마음껏 평온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더해드릴 조은의 가요 세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입니다. 뜨는 해.

마이크를 실은 적이에요. 잘 들리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오늘은 휴일인데요. 만난 것들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말이지요. 골목길 작은 백반집 할머니와 단골 청년의 아주 거시기하게 귀여운 눈치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에 마감 직전에 찾아와서 제일 싼 찌개 하나 시켜놓고 밥을 두 공기씩 뚝딱 비워내는 고시생 청년이 하나 있었다란 말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년이 축 처진 어깨로 터덜터덜 들어오는데 할머니가 본게다 참말로 거시기했던 모양입니다.

0: 그런데 할머니가 주방으로 쓱 들어가시더니 제육볶음이랑 고등어구이를 푸짐하게 거시기 해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아이고 좋은가 내가 오늘 반찬 너무 많이 만드는 바람에 버리게 생겼어. 잔말 말고 이것 좀 싹 해치워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 청년은 할머니 이거 남은 건 맞아요 하면서 거시기 하는데 할머니는 에헤이 늙은이 도와주는 셈 치고 어서 먹으라고 참말로 거시기구만 괜히 딴청을 피우시더란 말이지. 자존심 상하지 않게 건넨 그 핑계가 참 거시기하게 멋지지 않냐 이 말이요.
1: 소명의 노래 야야야 신현지 다이아몬드.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가요 맛보기.

트로트, 정통 트로트를 불러주는 길요원의 노래 등불이었습니다. 자,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도전해보는 태남의 노래 남자의 운명.

대남의 노래 남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정혜은의 노래 한양간 낭군.

반양간 낭군님 대통을 좀 지키시구려였습니다. 노래 제목은 한양간 낭군이었습니다. 로이영의 이어집니다. 추억의 등불.

조영의 노래 추억의 등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의 대체 휴일입니다. 광복절의 여운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국기는 다시고 그 해방의 기쁨 우리 그 선조들이 함께 누렸던 그 시간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셨겠죠. 그러나 그 시간까지의 고통은 너무나 컸겠죠. 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조국,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부강한 나라, 멋진 나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 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8월 15일에서 오늘 17일이 지나고 있지만 그 여운은 아직까지도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근무하는 시간들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아우, 지루해. 뭐, 너무 많이 쉬었나? 이러지 마시고요. 푹 쉬시고 18일부터는 또 열심히 이 일을 또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진소리의 노래입니다. 사랑바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 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핫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4: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3: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4: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길역.
3: 해물칼국수, 사리떼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5: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장 말씀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얼마 전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온 지인이 그러더군요. 아니 나이만 먹었지 모여놓으니까 옛날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사회에서는 다들 어른인 척 점잖은 척하고 살지만 말이죠. 이상하게 학창시절 친구들 앞만 가면은 유치한 장난에 남들에게는 참아 못할 헛소리까지 해가면서 배를 잡고 웃게 되지 않습니까?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 한마디에 그 시절로 훅 돌아가는 그 기분. 어쩌면 거친 세상 살아가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유식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만큼은 여러분도 멋진 어른 노릇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시절 청춘으로 돌아갈 신나는 얘기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입니다. 소양강한 말에다오 제임스 킹 그냥 좋아.

가사로 만든 얘기 정설아의 아 대한민국.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아침이면 떠오른 해를 바라보고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간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마다 다른 얼굴로 찾아온다. 어쩌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풍경이 참 고마운 삶의 선물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앞선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식만큼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던 간절한 마음이 모여 오늘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말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땅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사랑해본다.

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요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튼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갖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개모가 사탕,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젠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립니다. 자,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 송현섭의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 가요로 떠나는 추억여행, 퀴즈를 내지 않고 퀴즈가 없는, 예, 추억여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억 얘기를 나누어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윤수저의 좋은 세상 전해드리고, 네, 가요로 떠나는 추억여행 함께 하실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5: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고 나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연건선의 옛날 라디오로 3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인데요.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문제 대신에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릴 적 가장 재밌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도깨비 이야기였습니까? 호랑이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흥부와 놀부였습니까? 아니면은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었으면서도 끝까지 듣고 싶었던 귀신 얘기였습니까? 그 시절 여름밤은 참 길었습니다. 지금처럼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방 안은 후텁지근했죠.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은 마당에 편상을 내놓거나 멍석을 깔아 놓았었죠. 어른들은 부채를 붙이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저 별은 무슨 별이야? 물으면 어른들은 저건 견우별이고 저쪽은 직녀별이요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은 내 방 이불 속에 누워있었습니다. 누군가 잠든 아이를 업어서 방으로 옮겨놓았을 겁니다.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 그 시절 생각하면서 노래 두 곡 전해드립니다. 꾸러기, 아주 옛날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꼬마 풍경의 여름밤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보다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던 이야기 하나가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 내용보다도 할머니의 목소리, 부채질해 주시던 손, 모깃불 냄새, 평상에 불어오던 여름밤 바람이 더 그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퀴즈 대신에 조금은 천천히 추억 속을 걸어봤습니다. 옛날의 적에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얘기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였다는 것을요.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아주 오래된 여름밤으로 함께 돌아가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노래 속에 숨어있는 추억을 찾아 재미있는 퀴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따구리 앙상블의 노래입니다.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2: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8월 15일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광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감사함도 물론 갖고 계셨겠지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 뭔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뭔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남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셨겠죠? 대기다는 것부터 실천하자. 아이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방관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뭔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네. 자, 나미의 노래 엄마가 보고 싶단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배우로의 노래 아우야 김수희입니다. 잘 있나요 모모씨.

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누군가 옆에서 나를 챙겨주는 시간이겠죠. 부모님들을 챙겨줄 수 있는 시간. 또 아이를 챙겨줄 수 있는 시간. 또 나도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 시간. 서로에게 챙겨주는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겠지요. 네. 무관심한 시간보다는 서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말이죠. 예. 자, 김명환의 부모님 문희옥입니다. 사랑의 거리.

오늘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평화로운 자유, 그리고 핑계를 대며 마음을 다독여주던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 이야기, 그리고 추억의 이야기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옛날 얘기들, 오늘 또 여러분과 편안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뜻밖의 쉼표 같았던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분 좋은 온기가 좀 가득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성의 노래입니다. 좋아 좋아 다 좋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크고 작은 삶의 경계에서 희망을 찾는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 1부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는 오후의 법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준비도 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0: 우린 행복하며 어느새 몇 년이 흘러버렸네요.
1: 온종일 밖에 나가 쇼핑도 좀 하고 머리도 잘라내고 영화도 보고 조용하게 혼자 그냥 차를 마시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도 한잔했어.

아직도 사람들은 예전 그대로인데 세상은 미치도록 변해만 가는데 나 혼자 바위처럼 굳어가고 있어. 너 때문에.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음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음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26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0: WBS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됐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고요. 아니면 주소창에 www.wb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페이지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 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철길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열차를 보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열차보다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하는 열차보다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건널목에 진입했는데 의외로 빨리 접근하는 열차에 놀라 당황하거나 자동차의 결함으로 시동이라도 꺼진다면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리는 열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해서 멈추기 위해서는 225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달리던 열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1단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1단 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훨씬 많고 1단 정지에서 좌우를 보려고 하면 뒤쪽에서 빵빵거리며 재촉을 합니다. 철길 건널목 앞에서 1단 정지에서 좌우를 살피는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바라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대정경 신성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알리고 싶은 명예욕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예라고 하는 게 드러내려고 한다고 드러나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대종사님은 명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예가 좋은 줄만 알고 헛된 명예라도 드러내려고만 힘을 쓰나니, 이는 헛된 명예가 마침내 자신을 해롭게 하는 화근이 되는 줄 모르는 연고라. 세상 이치가 실상된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요, 헛된 명예는 아무리 드러내려고 힘을 써도 마침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라. 그렇습니다.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헛된 명예는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동서양의 많은 성현들이 겸손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은 이유가 있겠죠. 물처럼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만물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뜻깊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불교 창작성가 장미가 부른 나 없음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명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평생을 겸허하게 살아가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쌓인 명예 말이죠. 그런데요, 이 명예라고 하는 게 드러내려고 한다고 드러나는 걸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종사님의 법문을 다시 한번 새겨보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예가 좋은 줄만 알고 헛된 명예라도 드러내려고만 힘을 쓰나니 이는 헛된 명예가 마침내 자신을 해롭게 하는 화근이 되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세상 이치가 실상된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요. 헛된 명예는 아무리 드러내려고 힘을 쓰나 마침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라. 네. 어쩌면 종교인들의 마지막 관문은 이 명예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실된 명예는 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새겨보면서 이번 한 주도 낮은 자세로 묵묵히 성실히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0: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9: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1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명성이나 권위로 사회를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삶의 궤적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이들 말이다. 어쩌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말은 우리 사회가 외형적 명성이나 화려함만을 기준으로 어른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 존경받는 어른들은 어떤 덕목을 갖추고 계셨을까?

네,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들은 어떤 덕목을 갖추고 계셨을까요? 그건 바로 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덕을 갖추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불지품에는 중생들은 덕 있는 사람을 따른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에 흐르나 그 중에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이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는 하나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넓은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들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느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지혜서에는 덕 있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덕이 있는 편이 더 낫다. 덕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같이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도가경전 도덕경에는 덕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덕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낮은 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덕을 과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결국 덕이 없는 사람이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덕이 있는 사람은 그 덕의 향기가 사방으로 번져나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다. 부용이나 전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 법어에는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덕을 갖춰야 한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비는 곧 열애요 열애는 곧 자비니 이는 부처님의 제일 큰 자본이요 제일 큰 무기라 부처님은 어떠한 중생일지라도 스스로 버리지 않나니 이는 일체 중생의 고통을 풀어주고 업력을 녹여주는 큰 위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니라.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죠.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일을 따른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우리는 종교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덕을 갖추고 많은 사람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음악으로 최선정의 동자승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원불교의 4대 경절 중 하나로 8월 21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해, 그해 8월 21일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는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천지신명이 감흥한 증거로서 백지의 혈인이 나타나는 이적이 일어나는데요. 원불교에서는 이를 법인성사라 하여 이를 기념하고자 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원불교가 새 종교로서 법계의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원불교의 창립정신, 즉 중생제도사업과 중생제도사업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공한다는 정신을 새기는 날인데요. 자, 이날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대각 개교절, 2번 법인절. 네, 법계의 인증을 받으면서 새 종교로서 출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원불교가 어떤 종교냐, 그 정체성을 우리 구인선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날인데요.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교다. 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대각 개교절, 2번 법인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원불교 성가입니다. 기도.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4일과 5일 서강대학교에서 교황청 종교간 대화부가 주최한 제1회 유교 그리스도교 국제 콜로키움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황청 종교간 대화부 장관인 쿠바카드 추기경과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 성균관 최종수 관장님도 함께했는데요. 그리스도교의 새하늘 새 땅과 유교의 대동세상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종교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종수 성균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4일과 5일 서강대학교에서 제1회 유교 그리스도교 국제 콜로키움이 진행됐는데요. 우선 함께하신 소감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이번이 저 유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첫 번째 했던 교류 심포지엄 하네요. 그래서 국제적인 종교들 이렇게 대화했다는 게 상당히 희망적이고 또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내용이요. 네. 그래서 유교가 이 그리스도교하고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네. 관장님께서는 이웃 종교 지도자분들과 늘 교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교황청에서 온 종교 간 대화부 장관님을 비롯한 성직자분들 만나셨잖아요. 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1: 네. 그분들이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의 종교, 유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 관심도 있고 상당히 친절하게 하면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0: 예, 예.
1: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0: 네, 아마 종교 간 대화부 장관 그리고 또 네. 대표단인만큼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런 자리를 함께 했겠죠.
1: 네, 그 네, 그렇습니다.
0: 말씀해 주신 대로 교황청 종교 간 대화부에서 이런 행사를 연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예.
1: 네,
0: 종교가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1: 그럼요. 큰 의미가 있고요. 상당히 고무적이죠. 희망적이죠.
0: 예.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자, 이날 그리스도교의 새하늘 새 땅과 유교의 대동세상에 대해 들어보면서 서로 또 배우는 자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세상과 유교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 잘 통한다고 느끼셨습니까?
1: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약간 차이가 있다면 저 그리스도교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늘, 천국 아니면 저 하나님이 최종 정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유교에서 생각하는 대동세상은 그거 약간은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유교에서도 천지인 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유교에서는 그냥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좀 그 지향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럴까? 근데 네. 내용은 같겠지요.
0: 예.
1: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 시대나 또 지역에 따라서 표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
1: 네. 네.
0: 그것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세상은 다 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1: 네, 네.
0: 그 우리 한국인들에게 유교는 오랜 전통이고 또 친숙한 문화지만 오늘날 유교가 꿈꾸는 대동세상은 무엇인가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관장님께서 대동세상이란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1: 대동세상은 우리가 모두 함께 뜻을 통하고 함께 살아가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러는 게 모두 대동세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0: 예.
1: 그게 이제 뭐 그 글자 그대로 대동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동세상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동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이렇게 가면서 아마도 그 세계 평화, 인류의 평화, 종교 간의 그 어떤 그 교류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이재명 대통령도 간혹 대동세상이라는 표현을 좀 하셨어요. 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 대동세상을 오랫동안 이렇게 꿈꿔온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어떤 방면에서 이 대동세상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1: 우선 이제 그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의 본성이 있잖아요.
0: 네.
1: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인의 예지를 늘 얘기를 저 유교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뜻을 잘 살펴가면서 그거를 저 많은 분들한테 또 이웃종 교도 더 전파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함께 통화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그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급적 대동 세상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 또 그분이 또 급적 그 안동급 쪽에서도 그런 쪽에 유교 사상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그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0: 예. 예. 자, 아, 우리가 네. 그 함께 구현해 나가야 될 그런 세상입니다. 예.
1: 네.
0: 자, 이렇게 관장님께 대동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그 천주교와 유교가 이렇게 알고 보면 잘 통하는데 사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예.
1: 아, 네, 그랬었죠. 그
0: 1800년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 문화와 천주교 문화가 충돌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참 무지와 오해로 인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야겠죠.
1: 무지라고 그러는 것보다 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사정이 그리고 조선조의 조선 후반기 사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외세 침략이라는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 외세 침략이라는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또 여기다 보니까 세국 정책이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는 게 신문명이 들어오는 게 좀 늦어진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0: 네.
1: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 우리 500년 유교상 이렇게 나오면서 그 전혀 다른 문명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의 좀 충돌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어이가 없고 그런 세상이 아닌데
0: 네.
1: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세국 정책 뭐 이런 거하고 좀 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0: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이제 외세 침략에 대해서 경계감이 네. 큰 상황에서 이제 문화적인 네. 어떤 침략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크게 예, 좀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유교와 그리스도교 제1회 국제 콜로퀴움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일이 진작부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1: 그렇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교류하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가면요. 더 좋은 세상, 아까 말씀하신 대동 세상, 결국 이루어가는 그런 한 그 인정이 되겠지요.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자, 앞으로의 종교는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유교를 비롯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어떤 일들을 좀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그 제일 첫 번째가 그 이웃 종교를 더 많이 이해하고 알고 교류해야 된다.
0: 예.
1: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이제 7대 종단 대표들하고 늘 교류하고 이제 행사도 하고 대화를 해왔는데 상당히 공통점이 많고 그 서로 이해가 많이 됐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더 펼쳐나가면서 어떤 그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 뜻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극복해 나간다. 그래서 더 자주 이런 함께 대화하고 뜻을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더 자주 있도록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0: 예, 예. 자주 만나서 이제, 네.
1: 네, 그동안에 이제 그 KCRP 중심으로 해서 7대 종단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교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국제 교류 뭐 이렇게 있어서 그 외국 대표들 그다음에 크리스천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기독교, 천주교, 우리 이제 그런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충분히 대화해 나가고 그러면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0: 네. 종교인들이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다 보면 인류가 당면한 과제들도 하나 둘 또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1: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저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0: 네.
1: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단 대표들이 모아서 같이 뜻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럴 때 아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좀 내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화해서 좋은 계기를 만들고 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철대종교 지도자분들이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 네. 일반 성직자분들, 평신도들도 더 마음을 열고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0: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 성균관 최종수 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 지나고 시원한 가을 바람 오는데 우리 모두 금년 가을에 풍성한 가을 좋은 결실을 맺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추석 때 다시 네. 한번 좀 인터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사랑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랑을.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빈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민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러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성공의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3: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포은 우리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동포임을 잘 알아서 동포 보훈을 잘 해나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4: 원음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법인절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의 4대 경절 중 하나인 법인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8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법인절은 말 그대로 법계의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19년이었습니다. 당시 원불교는 원기 4년으로 교단 초창기 경제적 자립을 얻기 위한 방언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그의 대종사님은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라고 말씀하시며 새 시대 새 종교를 준비합니다. 1919년 봄에 방언공사를 마친 후 소태산 대종사님은 구인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 여한의 정신으로 천지신명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린 결과 8월 21일 제자들이 백지장을 찍어 올린 증서에 혈인이 나타나는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법인성사라 하여 이날을 기념하는 법인절을 제정한 건데요. 원불교에 입교하면 받게 되는 법명도 이 법인성사를 기념해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에게 내린 것이 시초입니다. 대종사님은 백지에 혈인이 나타난 이적을 보시고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의 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법명을 주시면서 전날 이름은 곧 세속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법인절은 원불교가 새 종교로서 법계의 인증을 얻은 것을 기념해 경축함과 동시에 원불교의 창립 정신 곧 중생 제도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공한다는 정신을 반주하는 날로서 이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의 4대 경절 중 하나인 법인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선정희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라서 집에만 있다 보니 월요일인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결과 상상도 못했던 구인선진의 백지혈인으로 우리 원불교가 시작된 것이겠지요. 하면서 문자를 주셨네요. 예. 그 21일 그 금요일 그 평일이어서 오후에 기념식을 봉행한다고도 문자를 주셨네요. 네, 아마 예, 이번 주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어제 예, 일요일에 또 기념을 한 그런 교당들도 많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법인 기도 정신이 내 삶 속에 장미와 박은환입니다.

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우수지가 부르는 가자 진리를 향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산.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 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걷혀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걷혀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종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촌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광복절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 관계로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사흘에 걸친 짧은 연휴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곳곳에 비가 이어진 이번 연휴에 여러분은 또 어떤 추억들을 쌓으셨을까요? 이번 주에는요,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또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모쪼록 여름이 떠나고 가을이 오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문정선의 노래가 첫 곡입니다. 무지개 뜨면.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광복절이었던 지난 토요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이죠. 오늘까지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또 길다면 길 수도 있죠. 사흘간의 연휴 이제 오늘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연휴 동안에 전국 곳곳에서 비 소식이 참 많았는데요. 궂은 날씨였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또 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뭐 호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한의 호우가 쏟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비로 인한 피해는 불편은 없으셨는지 걱정도 되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아, 날씨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 바람, 우리 마음과는 좀 달라요. 그동안 참 애타게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또 확 몰아서 오니까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비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다 또 일교의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폭염하고 열대야가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간 줄 알았더니 간 게 아니었네요. 예. 아, 이제 떠날 채비를 해야 하는 여름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서 걱정도 앞서고 그렇습니다. 예, 남은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뭐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요. 또 선선한 가을은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여름에 대한 원망보다는 가을을 기다리는 설렘을 더 많이 안고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2시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체 공휴일이지만 아름다운 인생은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연휴 기간에 있었던 일들, 어떤 재미난 일들이 또 어떤 휴일을 보내셨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와 신청곡도 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이강우의 노래 선곡해봤습니다. 돌아서간 그 마음.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 거제에는 1년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이틀에 걸쳐 쏟아졌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제에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이 900mm를 넘어서면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거제의 오늘 하루 강수량도 633mm로 기상 관측일에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경남 거제와 통영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짐에 따라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중앙 119 구조본부와 인근 4개 시도에서 인력 400여 명과 장비 97대를 투입해 모두 134명을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고요. 추가 강우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주차장 배수 작업과 토사 제거 등 현장 안전조치와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에는 산사태 경보가 계속해서 유지 중이고 통영과 남해, 창원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선 당분간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쌀과 달걀, 김 등 핵심 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김밥의 가격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고요. 칼국수와 냉면 등 다른 주요 외식 품목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분기 쌀 가격은 1년 전보다 13.2% 올랐고 계란은 9% 그리고 김은 2.5% 각각 상승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가 24도, 부산은 2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와 대구는 33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무덥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요. 밤에도 일부 도심과 해안 지역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그 이상열 가수 그러면 좀 고음의 노래를 좀 많이 불러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오늘 들은 이 울지 말아요라는 노래는 좀 앞에가 좀 저음이 좀 있어요. 네. 이상열의 또 다른 목소리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노래였고요. 유희의 가라시면 싫어요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또 오늘 대체 공휴일이기도 하고 나름 뭔가 좀 여유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도 좀 여유 있게 방송국에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왔어요. 도로에 자동차도 조금 수도 좀 없고요. 날씨도 오늘 비가 내리고 또 서울 방송국 이쪽은 또 소나기가 내렸나 봐요. 좀 흐린 날씨라서 덥지도 않고 여러모로 여러분 만나러 오는 길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대구 북구에서 서화정님께서 연휴 마지막 날 함께합니다. 거제 지역에 비 피해가 크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속상해요. 비를 기다릴 때는 안 오더니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내려주니까 너무합니다. 아 그리고 연휴에도 생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두 시간 잘 듣겠습니다. 서화정님께서 인사와 함께 와주셨고요. 잊어버린 거 있으세요? 신청곡이요. 신청곡도 한 곡씩 남겨주시고요. 인천 도건님도 일요일 같은 월요일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정 기대합니다. 인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겁게 같이 해요 여러분. 전주에서 현동수님, 전주에도 오늘 비가 내렸대요. 오랜만에 전주에도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비가 내렸어요. 해가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신청할게요. 여러분과 같이 듣겠습니다. 야, 이건 가을을 부르는 노래인데 박건희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아, 우리들의 동박 오빠야 목소리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요. 귀에 걸리는데 좋은 선곡까지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금채영 기사님께서 한 주의 시작을 또 기분 좋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나훈아의 아이라예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노래는 조금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노래잖아요. 네, 다른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채영 기사님. 이 아이라예가 보니까 아닙니다라는 그런 지역의 사투리죠. 아이라예. 그 경상도 그 내륙 지방에선 아이니더 그죠? 예. 봉화, 영주 이쪽에서 아이니더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곡을 부탁드리고요. 부산의 은하수 님께서 이번 비는 특이하게 동네마다 강수량이 좀 다르다네요. 지금은 잔뜩 흐려 있는데 한 줄기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신나게 보내겠습니다.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신 이영일의 추억의 푸른 언덕 1부 마무리 곡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옥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박재홍의 울건 없는 박달재, 부산의 김창성님이 청해 주셨고요. 노래 나오는 중간에 신청곡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창성님 덕분에 좋은 노래로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계신 우리 서풍근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제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과 금호동 두 가수는 TV시대 전에 활동했던 가수인가요? 목소리가 참 매력있고 노래가 좋은데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질문과 함께 궁금증을 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더 모르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야 뭐 워낙 그 동시대를 살으셨으니까 이영일과 금호동 가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문자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천호동의 김경철님 영화도 보시고 우리 저 학창시절에 가수 콘서트도 많이, 그때는 리사이틀이죠, 리사이틀도 많이 보시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또 우리 신규측 시인님이야 또 워낙 이쪽으로는 또 옛 가요도 베테랑이시니까 궁금해서 여쭙고요. 우리 박춘식님도 또 이 가요에 대한 추억들이 많으시니까 겸사겸사 안부도 여쭈면서 혹시라도 아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저 서풍근님 조금만 한번 기다려보세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답을 주실 거예요. 시청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주 현동수님이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사진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활동한 시기에 그런 걸 봤거나 기억이 있는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부산에는요 단비 금비가 내리고 있어요. 제작진 여러분, 진행자님 모두, 아인 가족 여러분, 네, 주말 휴일 잘 보내셨나요? 휴식 같은 아인의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보겠습니다. 정겹고 즐거운 방송, 한 주도 활기차게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과 함께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 청해 주셨네요.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과 인사 좀 나누고요. 그리고 연휴인데도 생방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은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원하다고 말씀 주시고, 부산의 김창성님, 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울건 없는 박달재 청해 주시면서 인사 주셨고요. 비가 너무 와서 힘든 분들 힘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죠? 우리 개봉동에서 이경자님도 걱정을 주셨네요.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을 청해 주셨는데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과 비 내리는 고모령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살고 계신 윤형준님께서는 이 고모령 자주 왔다 갔다 찾아간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셨는데 제 기억에 맞죠 윤형준님? 좋아하시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 나갔습니다. 어제 일요일 2부에서 며칠 전 제가 신청했던 그 사람 바보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형준님께서 인사 주시면서 최근 극한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극한 행복도 드렸고 극한 어려움도 무서워요. 그저 늘 평범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할게요. 이렇게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극한이라 함이 이제 마지막 최후다 끝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극한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게 더 오니까 이제는 극한이란 말도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우리 강태용님 그곳 계속해서 장마철이래요. 이곳 엘살바도르는 장마철이에요. 요즘 연일 하루에 소나기가 세차게 내립니다. 기온은 여전하고요. 예전처럼 주로 밤에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옆 동네 같아요. 이제 엘살바도르가 소식을 주셨고요. 과천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고 손대식님이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 대식입니다. 오늘 신청곡은 조광선의 사랑도 그리움도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저희가 음원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랑도 그리움도 다른 노래 한 번 더 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정혜의 대전 블루스 가시도 친장미님이 청해 주셨고요. 아까 그 이영일 가수와 금호동 가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주신 서풍구님이 금호동의 야간 조르반을 청해 주셨는데 지금 김태환님께서 이야기 주셨어요. 금호동과 이영일은 60년대 가수로요. 먼저 이영일은 당시 여가수 이영숙의 동생으로 알고 있고요. 금호동 가수는 미남 가수로 젊은 내 고향을 불렀던 가수입니다.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김태한님 기억을 또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청해 주신 노래 대전 블루스 야간 졸업반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 야학이 있었죠. 예, 배움에 대한 열정이 참 넘치던 시절 낮에는 열심히 공장 다니고 산업 역군으로 근무하다가 저녁 때 되면 또 공부하고 예, 대한민국의 발전의 초석이 되어주신 우리 선배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현동수님이 이영일 노래 파란만 하얀 마음 금호정의 노래 젊은 내 고향 70년대 초에 많이 따라 부르던 노래예요. 이렇게 또 기억을 덧붙여 주셨고요.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옛가요 퀴즈 노래 가사 속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재미난 코너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노래가 문제로 나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끝곡은 은방울 자매가 부르는 무정한 그 사람입니다. 우리 말구노스님께서 비가 온 뒤에 더위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남부 일부는 극한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대요.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고요. 신청곡 띄워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은방울 자매 부정한 그 사람 2부 끝곡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좋은 노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문영구 애청자께서 사연과 함께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청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어요. 오늘은요, 새롭게 저희 방송에 인사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십니다. 새싹 문자로 또 여러 가지 인사를 주고 계세요. 양효정님께서 안성에서 오셨어요. 편안한 원음방송 자랑하고 추천하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2024년도에 안성으로 이사를 왔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원음방송을 들었었는데 안성으로 이사와서는 운전하면서 한 번도 라디오를 켜지 못했습니다. 60년 이상 살던 곳을 떠나왔거든요. 이유는 도로가 낯설어서 내비게이션을 키는 바람에 방송을 못 들으신대요. 오늘은 모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원음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곡들이 모두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 감사. 양효정님, 아유, 네, 오늘 쉬는 날이신가 봐요. 편안한 휴식의 시간 되시고요. 네, 앞으로도 틈 나시면 찾아주시고 좋아하시는 노래도 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싹 문자로 오신 우리 3555 쓰시는 네, 청취자세요. 네, 저 8학년 젊은 할배입니다. 옛날 노래가 참 좋네요.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네, 곡차 한잔하면서 오는 방송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시라고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인데도 스튜디오에 앉아 고생해서 진행자님, 제작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화성 궁평항에서 배를 타고 국화대에서 1박 했어요. 바지락도 몇 개 캐왔습니다. 이렇게 휴일 근황도 주셨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윤창호님 고맙습니다. 자, 옛가요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4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모습 흐렸구나 추풍령 고개. 이 가사 속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사연, 2번 눈물, 3번 이슬, 4번 진땀. 진짜 이번 주 예가의 퀴즈 문제도 제가 낭송하면서 그만 노래를 부를 뻔했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잖아요. 그래도 멜로디 없이 가사만 들려드리면 좀 아리송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잘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가사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추풍령 구비마다 한많은 사연,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땡땡이 맺혀 그 모습 흐렸구나 추풍령 고개.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사연, 2번 눈물, 3번 이슬, 4번 진땀.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 예가요 퀴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가 다 지나가네요. 오늘따라 너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항상 오는 방송 이 시간 애청자예요. 수고하십시오. 뒷번호 4967 쓰시는 우리 애청자께서 너무 듣고 싶으셨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최갑석의 마도로스 순정이었고요. 이어진 노래는 우리 고양시에 살고 계신 윤창호님 청해 주신 리타 김의 나홀로 걸으면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옛가요 퀴즈 문제는 뭐 언제나 그랬었지만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명곡을 이 시간 퀴즈 문제로 내고 있잖아요. 진짜 많이들 부르셨던 노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노래는 가사만 그냥 제가 낭송해도 멜로디가 술술술 나오는 저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죠? 제가 약간 퀴즈 문제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문자 좀 만나보고 음악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부터 제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십시오.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추풍령 구비마다 한마는 사연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땡땡이 맺혀 그 모습 흐렸구나 추풍령 고개. 네, 이 가사 속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사연, 2번 눈물, 3번 이슬, 4번 진땀. 정답 아시는 분들 이번에도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대구 북구 주순이님의 사연 좀 소개할게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녹음 방송도 즐겁게 잘 들었답니다. 오늘도 대체 휴일인데 녹음 방송 하지 않고 생방을 해주신 제작진 네, 감사드립니다. 대구는 다행히 비가 착하게 내려줘서 농민들의 가뭄 해갈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남해 쪽에는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방송 아인 가족들과 함께라서 너무 고맙고요. 행복한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 어린 위로의 말씀과 즐거운 마음 같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부산은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습기가 좀 높아서 후텁지근합니다. 부산의 백년 인생님도 부산 소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옛가요 퀴즈 정답을 기다리면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의 막차로 떠난 여자, 해운대 백년 인생님, 그리고 트웨이스의 비둘기집은 대구 주순이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임순자님이 백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막차로 떠난 여자로 네, 합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새싹 문자로 찾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 되면 즐겨 잘 듣고 있어요. 옛날 노래 들으면서 부모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번호 8451 쓰시는 청취자님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0685 쓰시는 청취자님도 매일매일 잘 듣고 계신다고. 예,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공휴일이라서 부모님과 식사하고 즐겨 들으시는 방송까지 함께 듣고 계신다고. 0585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찾아주시고요. 네, 옛가요 퀴즈를 3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났죠. 남상규의 추풍령이었습니다. 예,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죠. 자, 이 노래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정답 확인하시고요.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kuvuge.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에 자리해 주신 젊은 할배님께서 청해 주신 이정희의 그대여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4부가 시작됐고요. 덧붙여서 우리 대구에 계신 윤형주님이 젊은 형님 앞으로 자주자주 오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 덧붙여 주셨어요. 네. 6학년들은 여기 이제 아주 막내입니다. 애기 막내. 8학년이면 이제 중년 정도? 예.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퀴즈에서 함께한 노래 3부 끝곡으로 만나보셨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래 애송곡, 예, 애창곡 남상계의 추풍령이었고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3번 이슬이었습니다. 주름진 옷소매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립구나 추풍령곡에. 예. 어느덧 저도 이제 저음 가수의 반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어요.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선정해서 행운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중에서 자, 첫 번째 네 이현수님 뒷번호 4671 쓰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한 분은 부산 모라동의 이진우님 뒷번호 2833 쓰십니다. 예, 새싹 문자로 또 찾아주셨네요. 이현수님 부산 모라동의 이진우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 9 7 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퀴즈도 풀어주시고 사연도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두 곡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본인을 자연인이라고 소개해 주신 우리 이현수님 남진의 너와 나를 청해 주셨어요. 사연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낮에는 12시부터 4시까지 원음 방송을 듣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낮에는 방송 듣고 밤에는 이제 처음 들으셨대요. 이제 뭐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만나셨으니까 저녁 시간은 원음 방송의 채널 고정 아셨죠? 남진의 너 하나 그리고 성북동 우리 배영준님 최희준의 자가용 타고 친정 가세 청해 주시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아임방송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한 70년대쯤 됐겠죠.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자가용을 타고 갔다. 크, 동네방네 막 소문나고. 아이고 그 저 김서방네 어? 누구누구 성공했나벼 자가용을 타고 왔대야. 아니야 온 동네 소문이 파닥하게 났었을 텐데요. 그때는 자동차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네, 어깨 으쓱할 일이었잖아요. 네, 자가용 타고 친정 가세요. 아, 네, 아내분이 좋아했겠습니다. 오늘 박은자님 생일이시래요. 축하합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광명시에 가가지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왔어요. 박은자님, 아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박은자님 생일 축하 사연 주세요. 정임진님도 사연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니까요. 저는 지금 대구 칠곡에서 초등학교 동기생들과 같이 있는데요. 아인 자랑도 하면서 애청 중입니다.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했습니다. 와, 대구에서 또,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 네, 또 입학하시겠네요. 고맙습니다. 정임진님 행복한 동창들과의 만남 되시기를 바라고요. 왕의 청자님도 오셨어요. 네, 바쁘셨나 봐요. 여기 인천은 한낮에 흐린 날씨로 비를 뿌리는 습한 기운에 여전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선선한 저녁.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아름다운 인생 즐겁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왕인청자님 고맙습니다. 또 평강공주님 즐겁게 휴일 보내셨나 봐요. 평강공주님께서 오늘 생방이시네요. 늦여름 해변도 거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인도 한잔하고 즐거운 여행하고 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에, 휴식이 있어야지 또 일상이 또 있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곡의 노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주희의 사랑방 길소는 우리 마포의 최병건님께서 청해 주시면서 현대교통에 근무하는 친구 장흥삼과 같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고요. 또 임성호의 내 친구 서울 홍제동에서 강종호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사연이 있어요. 무덥던 날씨가 오늘 기점으로 수그러진 듯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신청곡은 임성호의 내 친구입니다. 같이 듣고픈 분은 90세 노모를 케어하고 있는 전직 모델인 우리 친여동생 강경미와 우리 어머니 노모 김정희님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듣겠습니다.

이제 저는 단 하루도 원음방송을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을 정도인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집에 그만 손님이 오셔가지고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즉석 라이브에 네, 저의 글까지 더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방운하님의 마음의 자유천지를 신청하는데 혹시 수요일 라이브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봉천동에서 김태환님께서 제가 이번 주는 안 되고요. 이 노래는 좀 준비를 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한번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들꽃님이 박은자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해드린다고 하면서 수요일 날 추풍령 라이브로 들을 수 없냐고 해주셨는데 추풍령은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추풍령으로 일단 네, 예약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들 청해 주시고 하니까 좋습니다. 더불어 오늘 사연 주시고 신청곡 주시고 제가 또 다 소개 못해드린 그 점은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도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시간 한 주의 시작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남은 곡은 박우철의 정답게 가는 길입니다. 이 노래는 두 분이 청해 주셨어요. 왕십리 가수 송병철님 그리고 인천 왕애청자님이 청해 주셨거든요. 네,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네,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또 비 피해가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고요. 모쪼록 남부지역에 비 피해 많은 피해 당하신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7시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죠. 그저 착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무작정 남을 도우며 봉사해야 하는 건지, 어떤 길이 진짜 정답인지 알 것 같다가도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려면 우선 가야 할 길을 정확히 파악하고 망설임 없이 그 길 위에 발을 디뎌야겠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혜는 무엇이고 또 당장 실천해야 할 발걸음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사랑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원불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누구나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참된 평화를 얻는 건 여전히 멀고 아득한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평화와 자꾸만 멀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28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놓으셨다. 세상에 그 누구도 평화가 아닌 아픔과 고통의 삶을 원하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씨앗을 심지도 않은 밭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바랄 수 없듯이 내 삶을 둘러싼 은혜를 잊고 살거나 알고도 보은하는 실천이 없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도 먼 사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며 나는 내 곁에 어떤 은혜를 마음 깊이 발견했고 또 얼마나 보은과 감사의 실천으로 화답했을지 성가 세 곡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58장 반가울사 우리 동포, 성가 59장 이 우주에 법 없으면, 성가 71장 온천지 일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은 자연히 배은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여파로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마음 자리에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보은의 삶을 이어가며 내면의 평화와 안락을 온전히 누리게 되죠. 우리는 이 당연한 이치를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번잡한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기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데요. 내 곁에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설령 알고 있더라도 보은으로 이어지는 부지런한 실행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에 대종사님께서 일러주신 네 가지 큰 은혜, 즉 나를 살리는 천지의 은혜,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 함께 살아가는 동포의 은혜, 그리고 삶의 질서를 지켜주는 법률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아는 일이 우선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으로 알았다면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을 향한 따뜻한 보은행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피어나야 할 텐데요. 이렇게 나를 둘러싼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화답하는 보은의 온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층 평화롭고 포근해질 겁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올게요. 이동욱의 오늘은 행복해요. 조은송의 숨 한 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마음소에 푸르른 나를 위해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에서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마음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진정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면 그저 말로만 평화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잊게 해준 서로 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되돌려주는 보은의 실천을 하나씩 이어나가야 합니다. 참다운 세계 평화를 위해 대종사님께서 일깨워주신 네 가지 큰 은혜,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의 은혜를 날마다 가슴 깊이 되새겨야겠습니다. 내 곁을 채우는 고마운 인연들을 향해 늘 보은과 감사의 마음을 건네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한문이 끝곡으로 임주연의 동행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각경에 보면은 일체 중생은 생멸 없는 데에 망연대의 생멸을 보기 때문에 원래 생멸이 없다. 그런데 망연된 벌레로 인해서 생멸을 보아 스스로 본다고 말해. 스스로 일으키고 이를 일러서 생사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생과 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생멸이 없는데 생멸을 스스로 만들어서 보기 때문에 결국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육신 이게 지수 앞으로 흩어져도 지수 앞으로 흩어진 그 자체로도 윤회를 하거든요. 육신도. 그러나 지수 앞 속에 갈무렸던 그 마음이 지수화풍을 입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한에 따라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생멸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건 믿지 아니하고 속에서 생멸을 일으켜서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생사윤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치거록에 보면은 일체 중생을 연민하게 여겨야 하고 일체 중생을 애념해야 하니라. 불쌍하죠. 부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고해 중생 불쌍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 구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부모 입장에서는 잘 사는 자식보다는 똑똑한 자식보다는 못 살고 못난 자식을 훨씬 더 예민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이 자식은 잘나고 잘 사니까 이 자식을 더 위해야지. 이건 부모가 아닙니다.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못나고 못 살고 어렵게 처해 있는 그 자식을 훨씬 더 예민하게 여겨서 도와주려 하고 이끌어주려 하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당신들이 깨닫고 보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구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의 원력은 결국 중생제도와 낙원건설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지도론에 보면은 대자여 일체중생낙 이게 자비를 이렇게 이제 그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큰 자비라는 건 큰 자라는 뭐냐? 일체 중생에게 즐거움만 주는 것이다. 즐겁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줘. 이게 자다 그 말이죠. 물론 무자비의 자비도 있습니다. 자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자비를 베푸는 게 있어요. 또 대비는 일체 중생의 고통을 뽑아주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헤매지 않도록 길을 놔주는 것이 빛이다 그 말이죠. 빛이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구제. 구제 않고 놔두면 영생을 통해서 길이 없어.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 인도에 탄생할 길이 없어. 그 길을 제시를 해서 끝에 가서는 스스로 부처임을 자각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기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그 경지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자비요 따라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산몽유집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해 두 가지를 장엄한다는 것은 반야를 끼친 종자이라고 말이죠. 복해를 장엄하고 뜻을 세우는 것은 반야, 바로 지혜 아닙니까? 반야를 끼치는 종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 없으면 공부도 못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야 공부 길도 열릴 수도 있다. 바다를 끼친 종자가 되죠. 자기 마음을 요달하면 오묘한 부처의 마음에 개합되리니 내 마음을 요달하는 것이 부처의 마음에 요달하는 것이다. 부처 마음 요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말 뭐 깨닫고 내가 어떻게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깨닫고 너희 마음을 세우고 너희 마음을 맑고 밝게 가지면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참여유해라.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된다. 널리 보시오 장엄을 닦아서 성취하는 중생을 일러 복이라고 이름하니라. 보시오 장엄을 닦아서 성취하는 중생을 성취하는 중생 복이를 열어준다 그 말이죠. 단월이란 말인데 보시한다 그 단월이란 보시해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중생들이 성취하도록 해줘. 즉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도록 해줘라.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 그래서 복과 지혜 이것이 공부할 수 있는 즉 반야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종자가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지혜 없으면 역시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등록에 보면은 흥선사 유관 스님이 있는데 묻기를 구자연도에 불승이 있습니까? 네, 뭐 개죠. 개. 개는 이제 불승이 있는가 없는가. 스님이 이르되 있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자하면은 뭐 중생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개인 중생이 불승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있다. 개유불성 아닙니까? 개유불성? 일체중생 개유불성.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이 있다. 중일대 화상은 도리어 있습니까? 화상도 그러면 불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관선자가 나는 없다. 아무. 나는 없다. 그러면 중이 말하기를 일체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했거나 화상은 무엇 때문에 홀로 없습니까? 다 부처가 있다 했는데,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스님만 불성이 없느냐?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비일체중생, 나는 일체중생 아니다. 나는 일체중생 아니요. 중생을 벗어난 부처 경지에 있는 사람이지 중생들처럼 불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상황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자들 심정이 그거예요. 불성이 있지만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않고 산다고 말이에요. 아니 내 불성 내가 가지고 사는데 무슨 이것이 그냥 부처는 뭐 맑고 깨끗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따질 겨를이 뭐가 있느냐. 중생들이나 되니까 공부를 해라, 무엇을, 뭐 복을 지어라, 뭘 어쩌고저쩌고 하지. 아, 부처 입장에서 무슨 복을 지어라, 또 수행을 부지를 해라, 좌선을 해라, 무엇을 해라 하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말이죠, 이게. 그래서 부처를 이룬 그런 경지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 불성이라, 또 뭐 중생이라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송하기를 중생원심해리라. 중생은 원래부터 없었다. 소멸됐다. 누가 중생이라고 붙였습니까? 부처님이? 성자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부처, 아, 중생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벌레, 벌레 뭐라? 벌레는 없죠. 어디가 있습니까? 벌레가. 무슨 벌레가 어디가 있어요? 벌레가. 그것도 역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견물생심 그러지 않아요? 사물을 보고 마음이 나온다. 경계가 있으니까 마음이 나온다. 이건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꾸지 않다. 생심견물이라. 마음이 나와서 마음이 생겨나서 마음이 일어나서 사물을 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물을 인지하는 것이지 마음이 안 일어나면 어떤 사물을 어떻게 인지합니까? 그래서 견물 생심이 아니라 사실은 생심견물이라고 해야 맞다. 그래서 아무리 경계가 다시 말하면 벌레가 주위를 꽉 싸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일으키지 않으면 그 벌레가 어떻게 침노하냐. 틈이 있으니까 침노하는 것 아니냐. 틈을 안 두면 어떻게 벌레가 들어오냐. 이와 같이 벌레는 벌레 없다. 틈을 벌레 놓으니까 그 들어오고 상업 인연이라면 인연이 서로 합해 나타났다. 치수 합한 게 인연 아닙니까? 연합이 인연이 합한 거다. 합인 인연이 합한 거다. 진실 퇴사주라. 때가 이름에 광대처럼 물러나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주연이라고 그래서 주연만 계속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벌레가 그래요. 벌레가 들어와서는 한번 요동을 치고는 딱 빠져. 그리고 또 이제 돌아다니다가 틈이 있으면 또 들어와서 요동을 치고 또 빠져. 배우들이 그러잖아요. 배우들이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네,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중생 민기자 중생이라는 마음 이미 끝.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생이라고 왜 자기 자신을 낮춰놓고 있느냐. 주세불회상에서는 주세불을 따르는 부처가 살고 중생의 회상에는 중생이 중생을 따르는 중생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세불회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세불처럼 부처님이 돼서 살자. 그래서 중생심 그 자체를 이미 없어 그려진 거예요. 어찌 부처의 참몸이 아니랴 김이 불지시오. 어찌 부처의 참몸이 아니겠느냐. 물론 대종사님의 몸과 내 몸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 들어있는 마음까지도 다르냐. 그건 아니다. 근본심은 결국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들도 부처님의 진신이 될 수가 있다. 고선 수행에 그러므로 수도의 행위를 드러낼 때 그러니까 궁극에 가서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 선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까지도 결국은 덜어버려라 다 씻어내라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그것까지도 결국은 다 덜어내라 그러면 저절로 맨 처음 사람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본심 본심이 누구였어요? 부처 아닙니까? 본래 부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우리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들은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자 얘기입니다. 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뭐 본성 근본 뿌리 그런 뜻이죠. 성품 이제 뒤에 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뭐 천성이니 바탕 성질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 이제 성이라는 것은 성품 성질이라는 뜻을 이제 가진 글자이다. 그래서 성자는 심자 또 생자가 결합된 이제 모습이다.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이르기까지 변하면은 본래 성품은 불변이에요. 마음은 변할지언정 성품은 불변이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 뭐 성악설에서 성도들이 한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이게 다음 말씀드리려고 하고 성을 파자를 하면 결국 이게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자인데 변으로 붙으면 이제 이렇게 붙는다고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합하면 결국은 성이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오는 자리, 마음의 근원처.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무슨 머리에서 나온다, 가슴에서 나온다, 혹시 뭐 단전에 나온다 할 수도 있지만 근본 성품 그 자리에서 나온다. 그 심생 아닙니까? 심생. 마음이 나오는 것이 성이다. 마음이 나오는 그 자리가 성이다. 성은 마음에서 나오는 곳, 마음이 나오는 곳 또는 마음이 나와지는 근원 또는 마음을 내는 근원이라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사물을 당하거나 경계를 당하거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품에서 나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 뭐 시간적으로 뭐 몇 분 몇 초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타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본성기 속성할 복해라. 제가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시민선방에 이제 근무할 때 지금 다 열반하셨죠. 이제 그때 다니시던 분들이 원학교당의 신타운 김혜성 이제 종사님 또 이제 중국교당 김경원 종사님 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혁타운 송혜성 종사님 또 종로교당의 박정의행 법사님 또 만타운 김명환 종사님 등등 기라성 같은 그러한 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선회라고 이름을 짓어요. 이 뭔 말이냐면 이 낙자가 좋아한다 그러면 요 그러거든요. 요 그래요. 좋아한다 그러면 즐거워한다 그러면 낙 그러고 이제 음악이라고 하면 이제 음악이라고 할 때는 악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좋아한다 선을 좋아하는 모임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새네가. 그런데 이건 이제 이렇게 요새네를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오전에는 오롯이 선을 하고 오후에는 경전 강좌를 했습니다. 뭐 수신계랄지 금강경이랄지 뭐 달마 혈맥론이랄지 등등 이제 강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열심히 선하고 오후에 강좌하니까 참 그분들이 좋아하고 그야말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복성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귀성을 해야 한다. 성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응?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을 이제 던진 겁니다. 응? 어째서 우리가 성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여러 이제 종사님, 법사님들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다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의 속성이 뭐냐? 도대체 성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귀성을 해라, 복성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복귀에 갈만 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칠판이 이렇게 놓고 했거든. 칠판에 이렇게 본성의 성품의 속성은 복과 해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아, 그 썼는데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웅성웅성해.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 있던 그분들이 이제 저도 몰랐죠. 전부 일어나시더라고요. 이제 쓰고 있는데 일어나서는 이제 큰 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 엉엉게 했죠. 그리고 하신 말씀들이 제대로 알았다 그거예요. 왜 성품을 회복해라. 성품으로 돌아가야 본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다고요. 복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누구예요? 복해 구조. 회복구조 누굽니까? 아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서강의 부처님이고 우리 대종사님이고 부처님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 성품 본래의 진리자리 본래의 마음자리를 회복해서 복과 지혜를 완전히 갖춘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어떤 복이냐 어떤 지혜다 무작자행지복 짓지 않았어 내가 무슨 보시랄지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인연을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도 저절로 타복차 있다. 타복차 있다. 누구 뭐 그것을 받아온다거나 베풀어준다 이런 일체 없는데 근본적으로 차 있더라. 이거 복이다 말이죠. 우리가 복을 지혜한다 복을 지혜한다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지은 만큼 받아지는 복 이걸 주로 이야기한다면 무작지복 지을 것도 없어. 지을 필요가 없어. 그래도 복이 가득가득 차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흥부의 쌀떡이에요. 그 흥부, 놀부 뭐 하나 소설이지만 얼마나 흥부가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러다 제비다리 고쳐주어서 박씨 하나 얻어가지고 키워서 그 박을 타봤더니 비단도 나오고 금은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쌀떡 아무리 파내도 항상 그렇다. 아무리 다 비어서 네? 넘어뜨려가 비어내도 세워놓으면 항상 이거 복이다 그 말이지 이게 짓지 않는데도 항상 그렇게 넘쳐나는 것이 복이고 또 해는 뭐냐 무수자맹지 닦지 않았어 공부 안 했다고 말이죠 수행 안 했어 그런데도 저절로 밝아 저절로 밝은 겁니다 저절로 자명등 그러잖아요 뭐 법등 자명등 최소로 팔고 이게 지혜다. 고양이 용전 이제 제가 어려서 살던 그 영광 삼포라는 그 동네인데 이제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 얼마 안 떨어 조금 떨어졌는데 그 샘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샘이 맑고 물이 많은 거 아무리 퍼다가 써도 금방 차요 금방 맑고 물맛도 뭐 좋다고 하면 안 되나 모르지만 어쨌든 물맛도 있고 맑다. 늘 소산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을 퍼가도 항상 넘쳐난다. 이게 지혜다. 저절로 밝은 그 지혜 광명이 아무리 써도 비춰도 조금도 흠결이 생기지 않냐고 밝아. 그래서 이러한 복과 또 지혜가 근본적으로 갈마있기 때문에 성품으로 돌아가라. 성품을 회복해라. 그러면 바로 부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성다심이랑 성품 하나예요. 그런데 나오는 마음은 얼마나 많습니까? 시커처커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오고 또 1, 2, 4, 4 이 진리는 하나죠. 사실 진리 하나입니다. 한 진리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얼마나 많냐. 그래 결국 사리 심성이다. 사리 심성 이것 확실하게 알고 깨달으면 결국 공부 다 한 것 아닙니까? 또 심통성정 이게 어디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심통성정 이걸 유학 책에서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음이 성품과 정을 감정을 거느렸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성품과 정을 거느리냐? 이제 궁금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 그렇지. 아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품이 자체가 자체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안 해요. 못해요. 그저 갈무려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물론 갈무렸다는 것도 없지만 갈무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그 성품에서 나옵니다.
0: 궁삼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 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워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모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지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얼마 전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큰 사고를 냈는데 왜 자신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자신이 뭔가에 홀린 것 같다는 표현을 해서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전날 부인과 자녀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퉁명스럽게 차려주는 아침상을 수저도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속이 상한 상태로 출근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흥분한 상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데요.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서 자동차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 사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침에 출근할 때 짜증스럽거나 격한 감정상태 대화가 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이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격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웬만한 일은 빨리 무시하는 것이 좋겠고 흥분한 상태라면 힘들겠지만 잠시 차를 세우고 여유를 둔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경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계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창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창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유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넝쿨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WBS.
1: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2: WBS 원음방송입니다.

0: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صاحب درخت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ان کشتا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29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성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당장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질 것이요.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분발하면 다음에는 이기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5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이른 아침 좌선 시간의 명상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안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창생을 구원하겠다는 법인의 정신이 개인의 안락을 넘어 공익을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간을 통해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지요. 내 몸과 마음을 맑히는 이 좌선의 공덕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 이론의 세계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오늘도 명상과 법문으로 여는 하루,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4장입니다.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마음을 본래의 성품에 돌이켜서 일심이 되게 함은 곧 마음의 단결이요. 각원의 마음이 일심이 되어 단란하고 화평하게 살도록 함은 곧 가정의 단결이요. 흉금을 토로하고 생사를 같이하여 동심 합력하게 함은 곧 동지의 단결이요. 의식 용도에 낭비를 막고 근검 절약을 장려하여 공익의 큰 재단을 조성하는 것은 곧 정제의 단결이요. 우리 대도 정법으로 세계의 인류를 지도 교화하여 동귀일체를 실현하자 함은 곧 세계의 단결이니 인격은 반드시 마음의 단결로 향상될 것이며 가정은 반드시 가족의 단결로 융창할 것이며 단체는 반드시 동지의 단결로 발전될 것이며 공익기관은 반드시 정제의 단결로 조성될 것이며 세계는 반드시 인류의 단결로 크게 발달되리라.

마음의 단결, 가정의 단결, 동지의 단결, 정제의 단결, 그리고 세계의 단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제주의 여름 숲을 떠올리며 듣습니다. 윤한의 피아노 연주 사려니 숲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고민을 하고 밤잠도 설치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는데요. 매화꽃 향기가 유난히 짙은 이유는 춥고 매서운 겨울을 참고 견디며 인구의 노력으로 애를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성찰하면서 훗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3장 최초 법어 수신의 요법.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정신을 수양하여 본수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제가의 요법.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지출을 대조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 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각원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 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 고락의 설명.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 주, 좌와 어묵, 동, 정간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영고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영고요.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영고요.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13장 최초법어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9장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들아 고락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 대종사 무슨 일로 김남천을 꾸짖으시고 문정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천을 꾸짖는 것이 남천에게만 한한 것이 아닌데 정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꾸짖든지 정규는 먼저 정규의 행실을 살펴보아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고칠 것이요 없으면 명심하였다가 후일에도 범하지 않기로 할 것이며 결코 책망당하는 그 사람을 흉보거나 비웃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피므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 3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혹 남의 찬성도 받고 또는 비난도 받게 되나니 거기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한갓 좋아만 하거나 싫어만 하는 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니라. 남들이 무엇이라고 할 때에는 나는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는 일이면 비록 천만 사람이 비난을 하더라도 백절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요. 남이 아무리 찬성을 하더라도 양심상 하지 못할 일이면 헌신같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 것이니 이것이 곧 자력 있는 공부인이 하는 일이니라. 3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정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3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로운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울 일을 많이 하며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할 일을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직업 가운데 복을 짓는 직업도 있고 죄를 짓는 직업도 있나니 복을 짓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회에 이익이 미쳐가며 나의 마음도 자연히 선하여지는 직업이요. 죄를 짓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회에 해독이 미쳐가며 나의 마음도 자연히 악해지는 직업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 데에도 반드시 가리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직업 가운데 제일 좋은 직업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고해에서 낙원으로 제도하는 부처님의 사업이니라. 4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흥망이 호주의 정신여하에도 달려있나니 한 가정이 흥하기로 하면 첫째는 호주의 정신이 근실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는 집안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 모든 일에 힘을 모을 것이요. 셋째는 무슨 실업이든지 먼저 직연과 경험을 얻은 뒤에 착수할 것이요. 넷째는 이소성대의 준칙으로 순서 있게 사업을 키워나갈 것이요. 다섯째는 폐물 이용의 법을 잘 이용할 것이요. 여섯째는 원업과 부업을 적당하게 하며 생산 부분을 서로 연락 있게 할 것이요. 일곱째는 그 생산이 예정한 목표에 이르기 전에는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함부로 유용하지 말 것이요. 여덟째는 목표에 달한 뒤에라도 무리한 폭리는 꾀하지 말고 매양 근거 있고 믿음 있는 곳에 자본을 심을 것이요. 아홉째는 수지를 항상 살펴서 정당한 지출은 아끼지 말고 무용한 낭비는 단단히 방지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가에 전력하면 그대들의 살림이 자연 불어나고 그에 따라 마음 공부하는 데에도 또한 서로 도움이 되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인도품 36장에서 4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74장 물질이 개벽되어 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7. 학인이 묻기를 우리의 여섯 가지 법위 가운데 같은 법위에 오른 도인은 그 도력이 다 한결같나이까? 답하시기를 명필에도 초서에 능한 사람, 해서에 능한 사람, 전서에 능한 사람이 있듯이 항마 이상의 도인들도 그 능한 방면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도력이 꼭 한결같지는 아니하나니라. 38. 학인이 묻기를 법강 항마의 승급 조항에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항마위만 되면 육도를 자유자재할 수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항마위에서는 생로병사에 끌리지만 않는 정도요, 출가위에 가야 자유자재할 수 있나니라. 39.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 종교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교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40. 객이 묻기를 귀교는 무신입니까 유신입니까? 답하시기를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이를 인정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여 우주의 그 진리를 이용하며 그 위력을 얻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니라. 또 묻기를 귀교는 유심입니까 유물입니까? 답하시기를 물심미래로 보나니 우주만유의 본체는 물과 심이 둘이 아닌 동일체이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심이 체가 되고 물이 용이 되나니라. 41.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설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위,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활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42. 금강경 해설을 마치고 말씀하시기를 우주가 공에 바탕하여 원래 나치였기 때문에 불생불멸하여 인과보응의 진리가 소소하나니 우리가 무상대도를 닦기로 하면 첫째 상없는 공부, 즉 사상, 법상, 비법상까지도 다 공하여
허공 같은 심경을 가질 것이며 둘째는 주함이 없는 공부를 하여 색성향 미촉법에 끌리지 않는 원만한 심법을 가질 것이며 셋째는 묘유의 공부로서 희로애락 원근친소에 편차감이 없이 지공무사한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니 능히 이러하면 곧 대도를 성취할 것이며 금강경을 완전히 신에 수지한 것이니라. 43. 하기니 반야심경 설명함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반야심경은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조견 법문에서 그 공부의 강령이 다 드러났다 할 것이니 조견이란 사량 분별이 아닌 자성의 광명으로 반주하는 것이요 어느 상에도 주차감이 없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직관함인바 이 조견 공부의 순서를 부연 설명하자면 첫째는 관하는 공부니 어느 상에도 주함이 없이 우주와 인생의 실상을 똑바로 보고 옳게 판단하는 것이요 둘째는 각하는 공부니 바르게 보고 옳게 판단하는 동시에 자성 본원의 진공한 영지를 걸림없이 단련하여 크게 깨침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행하는 공부니 걸림이 없이 깨치는 동시에 그 깨친 대로 모든 행동을 단련하여 해탈과 만능을 갖추는 것이라 관하고 각하고 행하는 공부를 잘 조화하여 익숙해지면 조견 공부를 마쳐 일체의 고액을 건너게 되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경위편 37장에서 4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43장 60평생 인생길에 회갑식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재가 출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출가위가 많이 나와야 하느니라. 법마상전급에서 법광항마위에 오를 때와 법광항마위에서 출가위에 오를 때 중근에 고비가 있는데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크게 솟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느니라. 그러나 법마상전급의 고비는 혼자서 넘길 수 있으나 법광항마위의 고비는 혼자서 넘길 수 없나니 대종사께서는 중근에 걸려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챙겨주셨고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제자에게는 더욱 무섭게 방편을 쓰셨느니라. 중근의 고비는 위에서도 잘 넘기도록 이끌어야 하나 밑에서도 잘 오르도록 받쳐주어야 하나니 옛날 한 상좌가 스승을 목욕시키며 법당은 좋은데 불상은 아직 시원치 않군 하고 혼잣말을 하였더니 스승이 그 말에 분발하여 중근의 고비를 잘 넘겼다는 일화가 있느니라. 35. 대산종사 대강열의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대자 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한다는 것은 만능, 만지, 만덕이 되어 한 중생도 스스로 버릴 수 없는 대자 대비로 누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거기에 끌리지 않고 죽이고 살리고를 자유자재하는 큰 능력으로 제도함을 이름이니라. 또 천만 방편으로 숙이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회상의 법통을 어기지 아니하고 자리 이타로 하다가 안 될 때는 내가 해를 차지하는 신법을 가진다는 뜻이요.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도 없고 흔적을 찾을 수도 없는 경지를 이름이니라. 36. 대산종사 이어 말씀하시기를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다는 것은 활선 공부로 육식이 육진 중에 출입하되 섞이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하여 매사에 중도행을 하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함을 이름이니 일체 경계에 부동심이 되고 모든 일이 때에 맞아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화의분류, 화광동진이 되는 것을 이름이니라. 또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다는 것은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준비 공부를 하자는 것으로 선정삼매와 나가대정과 정멸공전과 대적광전과 무위대행의 정정공부를 하자는 것이니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통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다는 말은 세상을 위해 일할 때는 착 없이 하고 정할 때는 도를 품고 숨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니라. 대종사께서도 대각하신 후 변산에 가시어 교법을 제정하신 것은 태평양의 많은 고기를 맨손으로 잡지 않고 뒤로 물러나 그물을 짜신 것과 같으니라. 38. 대산종사 열의 표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제도에 큰 실적을 내미오 둘째는 화합단결로 회상을 잘 다스림이요 셋째는 한 중생도 마음가운데에서 버리지 않음이요 넷째는 육권을 작용해도 그 흔적이 없음이니라.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의 호념은 언제나 알뜰히 아껴주시고 살펴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마음으로 이는 곧 부처님과 성현의 마음을 이름이니라. 과거에는 여래께서 이 마음을 전할 때 글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전하였으나 지금은 실천의 시대라 글과 말과 마음이 실천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몸으로 그 빛을 비춰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열의 호념 아래 몸으로 실천하니 인류가 따르고 인류가 따르니 교화가 이루어지고 교화가 되니 사업이 따르도록 각자의 몸을 관문삼아 서로 협력하여 전 세계에 무지, 빈곤, 질병을 퇴치하는 데 전력해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왜 원불교를 열어주셨느냐? 원불교 열어주신 그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가 뭐냐? 음본이에요, 음본. 인본, 인본과 음본은 엄청 달라요. 그래서 인본으로 살았죠, 사람들이요. 인본, 인간본위로 살았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본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왜 정신개벽을 그 키워드가 뭔가면요, 음본이라니까요, 음본요. 은혜의 본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 은사상은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를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바꿔줄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요, 원불교에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음본이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 이 말 자꾸 씁시다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사람 본위로 살지 말아요. 그래서요 이 지금 지구 인류상에서 모든 위기가 왜 오는가 하면요, 인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연의 대반격이에요. 자연이 말입니다. 인간을 오히려 이제 반격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의 대반격을 우리는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갚아야 돼요. 그 은혜로 갚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정신문명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이게 정신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본, 은혜의 본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이 교회분 30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지금 이제 물질이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하잖아요. 이제 발전하면은. 그래도 이제 비유를 하시죠. 비유를 어디다 하생하면요. 어린이에게 칼을 지어준 것 같다. 그랬죠? 아까 안 그랬습니까? 어린이에게 칼을 지어준 것 같다. 어린이한테 칼을 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을 지어줘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칼을, 자루를 딱 잡을 수 있는 그것은 분별이 있습니까? 엉뚱한 데 잡아갖고 오히려 지 손을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이에게 칼을 지어주면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지금 개교표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에게 칼 지어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다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이런 지금 비유를 이 지금 교육품 30장에서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대단한 그와 같은 이제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그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께 칼을 씌워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 재주, 환경, 이 재주거든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왜 변하는가 하면요, 정신이 바탕돼갖고 물질은 뭔가 하면요, 정신이 만들어내는 소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물질이 말입니다. 정신이 만들어내는 소산품이에요. 자, 이거요. 그래서 물질이 말입니다. 물질 지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아, 제가 저, PT. 그거 지금 얘기했죠? 그것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 중에 또 뭐가 만들었습니까? 이 머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두뇌경제예요. 두뇌경제.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하면요, 최신 로봇이거든요. 최신 BT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건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뭔가 하면요, 그래서 이 물질, 이제 이 발명품 안 그럽니까? 발명품요. 하나 발명품 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새 새로운 건 하나 나면 대박나죠? 그거는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물질이에요. 그런 게 물질 때문에 말이죠, 뭔가 하면요, 인간의 정신이 바탕되었고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랬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요, 이런 그, 이것은요,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생겨나는가 하면, 인간의 소유욕 때문에 생겨요. 인간은요, 끊임없는 소유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지고 싶은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머리를 써가지고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물질 문명, 재주, 환경, 물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이 세상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해 그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그래서 그 물질 문명은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말이고, 정신 문명은 이게 이제 항상 이제 본이라 그랬죠. 이제 본이다. 이제 근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30장에서 뒤에 그 말씀해 주신 것인 거, 자리 이탈을 말씀하셔요. 자리 이탈. 자리 이탈가 뭡니까? 자기도 잃었고, 타도 잃었고, 상대방도 잃었고. 이 자리 이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리 이탈의 용신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신법. 자리 이탈 용신법. 근데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자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자리 이탈 합니까? 하려고 노력해요. 자리 이탈. 나도 잃었고, 상대방도 저쪽도, 타도 잃었고. 그게 이제 이 자리 이탈. 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요. 제가 언제 한 말씀했을 거예요. 그분이 말입니다. 신문에 논설을 아주 어창하게 써내셨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요, 이분이 쓴 그 논설의 그 제목이요. 자리 이탈가, 이 자리 이탈이에요. 자리 이탈가 앞으로 인류의 위기를 구해낼 것이다. 인류의 위기를 구해낸다, 이 말이죠. 그게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우리에게 왜 왔느냐? 자리 이탈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자리만 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숙주, 생태계를 뭔가 하면요, 인간이 파괴시킨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숙주, 생태계를 인간이 파괴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하는 것이 인간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부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말이죠, 잘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이탈을 못했어요. 자리 이탈을 실천 못했다. 자리. 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왔는가?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리 타해. 자리 타해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리 타해로 했기 때문에 타해를 받은 그 바이러스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오히려 인간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을 숙주로 삼는다, 이 말이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한데, 요새 제가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요, 이제 느끼는 것이요. 아주 여러분들 요새 그 지렁이 한 번씩 보십니까?
1: 약을 안 치는 데가
0: 있어요. 시골 가면요?
1: 시골 텃밭하면 지렁이 많이 나와요.
0: 저는 지렁이 그 이제 본 지가요, 상당히, 저도 이제 요즘은 숙소에 있다가 얼른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이 지렁이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가다 보면요, 세멘트 바닥 위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서 보죠? 세멘트 바닥 위에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죽으려고 나왔나. 그거 참 가련하더라고요. 아, 그래서요. 내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지. 뭐, 어디, 지금, 아, 제 산책하는 코스. 그거는 이제, 뭐, 약도 안 치고, 참,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래서 하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그제, 이제,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목이 뭔가면요. 그 칼럼 제목이요. 지렁이의 울음소리. 지렁이의 울음소리! 들립니까? 울음소리가 들리느냐고요?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요 그동안에요 원불교는 어떻게 보면 사은 보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사은 보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은하자 보은하자고 하면서 말이죠, 배언을 하면서 보은하는 걸로 착각하고 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보은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배은해요. 자, 배은하는 것이 뭡니까? 약 치는 거예요. 약 치는 거요. 왜 약을 칩니까? 아유, 참말로. 길에 말입니다. 약을 싹 치니까요. 그 토양에 지렁이가 살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는데 이 지렁이 울음소리, 지렁이가 울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렁이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지렁이가요 어떻게 울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지렁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보면 징그러운 거. 징그럽습니까? 안 징그러워요. 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전부 양심적이네요. 대단하시구만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런 항변을 말입니다. 지렁이가 지금 하고 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농생물학과 교수 홍용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뭡니까? 칼럼을 썼더라니까요. 그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농생물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하면 이 양반이요, 책을 한 건 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렁이 생태도감. 평생을 지렁이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갖고 생태도감을 냈어요. 그 책 팔리겠습니까? 그게 경쟁력이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냈다니까 이분이요. 자기 돈 들여갖고 냈어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이고, 그 양반 대단한 양반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진짜요. 아이, 그게 이거 그 생태도감을 냈는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렁이가 종류가 몇 가지 종류인가 하면 그 생태도감에 나오는 겁니다. 종류가 몇 가지인가 하면 6천여 종이 있대요. 6천여 종. 그런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지렁이는요 400여 종이에요. 400여 종인데 한반도에 있는 지렁이가 근래에 10년간 그 지렁이 중에서 이면죠 40%가 종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산책하는 코스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나무를 심나고, 요새요 나무 심는데도요 이제 저 비닐 안 깔면 농사 못 짓대요. 모두 다 비닐을 다 깔아요. 깔고요 구멍 뚫고 갖고 거기다 나무 심어놨어요. 지금도 다 일어났었습니까? 그러고는요 계속 약쳐요. 그 꼬랑에도 약을 치는 거예요. 그 길도 약을 쳐요. 그래서 풀이 없으니까 댕기기는 좋아요. 아이가 비가 와도 뭐 이제 운동화가 젖지도 않고 좋기는 한데, 이번 가면요 약을 쳐버리니까요 지렁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인간의 편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약을 치고 하니까 지렁이들이 인간에게 항변하는 거요. 그 항변하는 것이 뭔가 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영화 개춘할망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어떠세요? 진짜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늘 나의 편이 돼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 덕분에 아무리 고달픈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힘을 얻곤 하는데요.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8월 18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레이지본의 친구 전해드렸어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이 대사가 뭐 이런 일을 겪으셨거나 한번 경험하신 분들께는 너무 와닿는 말일 것 같고, 언젠가는 살아가면서 한 번은 아 그렇구나 싶을 만큼 공감할 수 있는 대사가 아닌가 싶어요. 왜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 힘든 건 못 참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으로 상처받은 것들도 결국은 사람 하나로 또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곁에는 특가정이 늘 든든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이 자리에 저희가 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로켓처럼 빨리 쓱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아쨈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듣고 싶은 노래 리스트 쫙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2부에 준비해놓겠습니다.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은 무료로 저희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번호 9072님께서 연아님 반가반가요. 오랜만에 안부를 전해봅니다. 늘 잘 듣고 있지만 문자 보내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건지 아침엔 항상 바쁘고 정신이 없네요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늘 안부를 알려주시고 또 문자로 참여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공유해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해요. 이 바쁜 시간에 정신없는 이 귀한 아침 시간에 저희와 시간을 쪼개서 함께해 주시는 거니까 9072님도 오늘 감사드려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문으로님 늘 내 편 돼주는 특가정이 있어서 오늘도 행복 충전 100%예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문으로님의 하루에 특가정이 늘 함께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문으로님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3289님도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주 든든하죠. 실속 없는 사람 여럿보다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이거 너무 공감 가는 말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약간 얇고 넓게 친구들을 사귀는 스타일이었고 제 친구는 깊고 좁게 친구를 사귀는 스타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고 좁게 그리고 좀 뭐랄까 실속 있게 친구를 사귀는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가고 언제든지 무슨 얘기든지 털어놓을 수 있고 완벽한 내 편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쉽지 않은 일인지 살면서 점점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완벽한 내 편 한 명만 있어도 진짜 귀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진짜 잘 산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변에 지금 탁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잘 살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베일의 주와 이클립스의 런 두 곡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베일의 조아, 이클립스의 런, 런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8분을 막 지났습니다. 수민 여원이 아빠님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 둘 다 시골 어머님 댁에 보냈습니다. 하하하하 해주셨는데 오 진짜 좋으시겠는데요. 근데 이거 약간 모두에게 약간 윈윈인 것 같아요. 너무 뭐 긴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방학 되면 한 달씩 외가댁에 진짜 가 있었거든요. 그 추억이 지금도 되게 생생해요. 할머니랑 맛있는 거 해먹고 할머니 동네에 있는 내 또래 친구들이랑 방학 때마다 만나서 막 신나게 놀고 그랬던 기억이 진짜 좋고 저희 엄마 입장에서도 또 약간의 자유를 누리셨으니까 좋으셨겠죠? 또 할머니도 뭐 어쨌거나 손자 손녀들과 싫으셨을까요? 그렇게 긴 날들을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막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으니까 1년에 그래봐야 뭐 두 차례니까 좋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도 수빈 여원이 아빠님께도 귀하고 좋은 시간이시길 바랄게요. 허경환 오남이에요. 소중한 걸.

카린 널 좋아 좋아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라이즈의 붐붐베이스 전해드리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희열 보컬 신재평 여름날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2부니까요. 오늘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 쭉 전해드리는 신청곡 맛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배송 탁 준비해놓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여러분도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 니까요. 4부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을 발견해보고 함께 공유해보고 그래 이런 순간들 행복한 순간들이지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지 그 마음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를 여러분을 웃음짓게 만든 소소한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은 언제인가요? 그건 무엇인지 특가증이 마음껏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대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된 신청곡 배송해 드릴게요. 황치열 은하 피처링 릴보이에요. 반딧불이. No,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금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412 고객님께서 월요병 대신 화요병이 찾아온 오늘 아침 들썩들썩 바운스 바운스 신나는 노래를 신청해보아요 하며 보내주신 리센의 러브어택, 예나의 캐치캐치, 아일리스의 It's Me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8412 고객님 신청곡 왓째!

아우, 8412님 덕분에 화해병이 싹 물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하신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리센네, 러브어택, 예나의 캐치캐치, 아일리세, It's me. 오늘 신청곡 왔죠. 8412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포맨의 모태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 전 3부 반상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5: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6: 핫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7: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6: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7: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형.
6: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8: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9: 무더운 여름철 마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하얀 김이 솟아오르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오버히트라고 하는 것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냉각수가 끓어넘치는 현상인데요. 대부분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팬벨트의 장력이 느슨해서 워터펌프의 구동이 원활치 않아 냉각수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썸머 스타트가 열리지 않는 경우, 또 라디에이터가 막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냉각수 온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주행을 하면 온도계 지침이 떨어지고 정차하면 다시 상승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 또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엔진 과열의 조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을 찾아 차를 세운 다음 시동을 끄지 말고 본넷을 열어 엔진을 식히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냉각수 캡을 열면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10: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7: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3부 첫 곡으로 보이 넥스트 도어에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전해드렸고요. 화요일 3부에는 여러분과 제가 부담 없이 가볍게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이죠. 특가정 반성회 TMI 대전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2부에서 화요병 퇴치하고 왔는데 화요병이 생기는 다 이거 있죠. 우리 또 연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뭐 어제까지 연휴였고 오늘 출근했는데 굉장히 까마득하긴 합니다. 연휴였다고 이런 느낌이 벌써 들긴 하는데요.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뭐 하셨는지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져서 오늘은 그냥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제까지 이어졌던 여러분의 연휴 이야기들, 우리 주민 여러분의 연휴 이야기들 신나게 한번 잠시 후에 수다를 떨어볼게요. 오늘도 방송의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 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선미의 블루 전해드리고요. 반상회 시작해 볼게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장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장 반상회 TMI 뜨전치. 어머머머머, 자기 오늘 얼굴이 아주 그냥 확 활짝 폈다. 아니 대체 비결이 뭐길래 이렇게 번쩍번쩍 얼굴에서 빛이 날까? 아 나도 좀 알려줘. 뭐? 이번 연휴 때 혼자 아주 늘어지게 놀고 먹고 자서 그런 거라고? 아저씨는 등산 가고 애들은 지들끼리 알아서 나가고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게 아니 대체 무슨 복이래? 어머 자기 완전 개탔네 개탔어. 아니 나도 좀 그렇게 한적하니 혼자 있고 싶었는데 말이야. 아 우리 집 양반은 뭘 하든지 그렇게 꼭 나랑 같이 가려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이번 연휴에도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아우 난 아주 피곤했다고. 자기들은 어떻게들 보냈어? 우리 본격적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자고.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바로바로 자기들이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나에게 좀 말해줘봐. 여기 시원한 커피 한잔 실뜩하면서 그럼 시작해볼까나?

산호정아의 딩글딩글, 태연의 위켄드, 클론의 도시탈출 세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가정반상회 TMI 뇌전취. 오늘은 연휴를 끝내고 돌아오신 여러분들과 지난 연휴 무슨 일들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어디서 누구랑 뭐하고 뭘 맛있게 드시면서 잘 지내고 오셨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나의 지난 연휴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김장훈, 김종국, 박효신, 윤도현이에요. 고속도로 로망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5: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6: 첨단 3지구 A6 블럭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7: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8: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7: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8: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 숙기 1형.
7: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0: WBS.
1: Wow, good morning.

0: 아입니다.
1: 예.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한 얼싸.

폴킴의 집돌이 4부 첫 곡이었어요. 8월 18일 화요일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4부가 시작됐고요. 오늘 특정 반성의 TMI 대잔치 여러분과 수다 좀 떨어볼게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번 광복절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얘기 좀 나눠볼까요? 1087님이 가족들하고 영화 관람했어요. 오디세이. 인간의 심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네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추천합니다. 해주셨고요. 0681님 연휴 동안 그동안 못했던 일들 정리도 하고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전주 국립박물관, 부안의 하섬, 김제 금산사 등 지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못했던 자연과의 힐링하는 시간 덕분에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해주셨고요. 0222 뒷번호 쓰시는 분. 특가정 가족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딸이 사랑니를 제거하느라 잇몸 수술을 받아서 집에만 있었어요.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고 죽도 맛있게 잘 먹어준 딸이 대견했습니다. 중1이라서 사춘기 올라이인데 말이죠. 하시면서 글 주셨어요. 아, 중1인데 사랑니 제거 수술을 했어요? 오, 저는 사실 다 커서 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을 챙겨주고 막 이러진 않았는데 오, 저는 회사를 다닐 때 뺐거든요. 그래서 잘 뺐습니다. 근데 뭐 남들은 막 아프고 막 이렇게 뭐 하셨다는데 저는 2시간 뒤에 바로 밥 먹었거든요. 이게 진짜 잘 부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위아래 두 개 동시에 빼고 막 이랬는데도 하나도 붙지도 않고 뭐 아무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잘 아물었으면 좋겠어요. 8203님 올여름 휴가의 시작은 부산으로 보넥토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오늘 3부 첫 곡으로 보넥토 노래 들려드렸는데 출근길에 라디오 틀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리고는 짐을 싸서 호주로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인생에 평생 이런 순간이 올까요? 오늘 출근하면 일에 파묻힐 것 같지만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여독을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휴가셨네요. 보넥토 콘서트에 오, 호주 여행이라니. 누가 봐도 시드니 사진을 저희에게 자랑처럼 보내주셨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하늘도 너무 파랗고. 6635님 아이들과 함께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보물 국보를 보러 경주 불국사도 가고 합천의 팔만대장경, 익산에서 석탑 등 좋은 시간을 가졌네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고 느끼는 좋은 시간. 81주년 광복절 아주 의미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랬겠는데요. 4589님 연휴 동안 공 바닷가로 캠핑을 다녀왔어요. 비바람과 함께한 우중 캠핑이었지만 2박 동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얘들아 이제 계약이다! 야호!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오늘 뭐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아빠들이 야호를 외칠 시기가 왔네요. 1201님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연휴에 비가 엄청 와서 가게가 침수돼서 정리 중이에요. 그러게요. 뉴스에서 봤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가게엔 집기는 안 떠내려갔는데 주변 가게들은 집기들까지 떠내려가서 망연자실 중입니다. 유유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뭐 그 침수된 지역들도 있고 차들도 뭐 그렇고 도로도 엄청나게 파손됐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보이고 있던데요. 1201님 빠르게 좀 피해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빠르게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9016님 올해 연휴는 다른 분들처럼 여유롭게 쉬거나 여행을 가지 못하고 아주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바로 효도 케어 집중 기간이었거든요.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아빠가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왈칵 토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급하게 친정으로 가서 죽 사다 드리고 약 챙겨 드리면서 겨우겨우 진정을 시켰죠. 아우 연휴 시작부터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뒤로 넘어지시는 바람에 허리를 다치셨어요. 눕지도 못하고 계속 아프다고 아르셔서 결국 연휴 중에 부모님 손을 잡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엑스레이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셨지만 통증이 계속되면 MRI를 찍어봐야 한다고 해서 오늘은 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시 갑니다. 부디 아무 이상 없이 훌훌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빠는 상태가 호전되질 않아서 결국 병원에
때문에 어제 입원까지 시켜드렸어요. 두 분이 한꺼번에 아프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아빠도 아픈 허리를 이끌고 걱정하실 엄마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 부모님 올 연휴에 액땜 크게 했다 치고 빨리 훌훌 털고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지 마시고 우리 가족 앞으로 웃을 일만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아님 저희 부모님 건강하시고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별일 아니셨으면 좋겠고 아버님도 빨리 훌훌 털고 진짜 건강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짜 조마조마하고 정신없는 연휴를 보내셨네요. 9016님 말씀처럼 진짜 크게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진짜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되셨기를 복구가 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노래 듣고 올게요. Real Love.

0: 또.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티포노 오하나 이사 쓰시는 분, 연휴 동안 미루고 미뤘던 개인적인 일들을 싹 끝내서 너무너무 기운하네요. 오늘 출근하는 발걸음도 마음가짐도 아주아주 가벼워서 행복! 앞으로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해야겠어요. 티포노 칠하나 63 쓰시는 분, 하루 더 쉬었을 뿐인데 되게 오랜만에 출근하는 것 같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보내세요. 뒷번호 0546 쓰시는 분, 막내가 오늘 아침은 프렌치 토스트에 우유를 먹고 싶다고 주문하는 바람에 달달하게 시작하는 아침이에요. 빵 냄새를 맡으니까 저절로 행복해지네요. 달달하고 촉촉한 프렌치 토스트에 우유라니, 오, 정말 달달한 아침이네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놓은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전해드렸고요. 비바 소울 스윙 마이 브라더, 박진영의 스윙 베이비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목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네비 쿼카 I feel it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인생에 뒤로 가기가 없어서 좋은 점. 일단 지나가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면 끊임없이 새날이 온다는 거겠죠. 만약 후진이 된다면 수시로 멈추고 머뭇거리고 그러면서 또 지금의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요? 전진만 한다고 만회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반복되는 시간의 패턴이 있으니까 살다 보면 만회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뒤돌아 앉아서 발만 구르지 마세요. 돌아보는 건 노추의 추억여행으로 충분합니다. 노래하는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이은아 돌이키지 마.